你可以念降龙十八掌。谢谢大家，我小弟。

0: 价值观，这是不用毋庸置疑的。这是古话说得好吗？仁义礼智信。谢谢大家，我是王先生，大家谢谢。
1: 这片头曲吗？
2: 这广告吧。

融合。林花高亢嘹亮的演唱也搭配曾荫利落的说唱，既有历史厚重感，又充满怀气度与家国情怀，听的人心胸。

青春里总有一首歌一响起就把人拉回到从前，晴天或者是一首流行曲更是一代人的少年记忆。那年的风

0: 吃喝玩乐购，快乐跟你走，有一种生活叫延吉。
1: 岁月模型，
2: 旋律
1: 依旧滚烫。

数着你撕毁的从前，无辜的心还陷在海里面，一遍一遍翻是与非，拼凑不出一丝幸福，多可悲。

0: 午10点半，不做中年油腻男，只做每天八滴水的小鲜肉。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2: 走，带你去看沿途的风景。

共同打造高质量的生活，每周质量报告。一枚小小的商标本应是企业商誉的载体，但如今手打面。

한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를 대표해 전주 소년 아동들에게 명절 축복을 보냈으며 교육 일선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광범한 교원들과 교육 사업일꾼들에게 진심 어린 위문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주 소년 아동들이 습근평 총서기에 간곡한 가르침을 명심하고 어릴 때부터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원대한 지향을 수립하고 지식을 잘 배우며 심신을 단련해 조국에 보답하고 고향을 건설하는 기동감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향양유치원에서 호가복은 선으로 미술창의관, 과학기술관 등 기능구역에 들어가 프로그래밍 유희, 모래 그림 창작 등 특색 수업을 흥미진진하게 관람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그들의 동심과 풍부한 상상력을 거듭 칭찬하고 그들에게 명절의 축복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치원 교양원은 아이들의 어린 시절 가장 부드러운 수호자이자 가장 친밀한 성장 동반자입니다. 이 일은 평범해 보이지만 모든 학부모의 간절한 기대를 짊어지고 있어 일이 힘들고 책임이 태산 같습니다. 광범한 교양원들이 유아의 심신 성장 법칙을 따르고 보육과 교양을 똑같이 중시하며 교양을 즐거움 속에 녹여내 아이들이 생활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며 취미를 키우고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우고 동심을 유지하면서 성장해 그들이 근심 걱정 없고 행복하며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연하소학교를 찾은 호가복은 교정 환경을 살피고 어학예술과 노동미학 실천 과정을 참관했으며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이 학습에서 진보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축원했습니다. 학교 교수 성사에서 호가복은 학교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교육사업을 전개한 정황을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천여 년의 길고 긴 문명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 여러 민족은 공동으로 조국의 광활한 강토를 개척했고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를 공동으로 창조했으며 휘황한 중국 역사를 공동으로 엮었고 찬란한 중화 문화를 공동으로 육성했으며 위대한 민족 정신을 공동으로 키워냈습니다. 전주 각급 학교에서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통성 증진이라는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사상 정치 수업의 정신 고취, 인재 육성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광활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에서 여러 민족 인민은 모두 하나의 공동한 터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화민족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인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유아 시기 학생 시대부터 올바른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육 인도해 어릴 때부터 당당하고 영광스러우며 자부심이 있는 중국인이 되려는 뜻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년 아동은 조국의 미래이자 중화민족의 희망입니다. 소년 아동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는 것은 당위와 정부에 밀어버릴 수 없는 책임입니다. 전주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소년 아동과 소선대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수를 깊이 관철하고 당과 국가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견지하며 소년 아동에 대한 지식 전수, 능력 배양, 가치관 형성 등 재반 사업을 통괄적으로 들어주어 조국의 미래와 민족의 희망을 잘 교육하고 키워내야 합니다. 각급 각종 학교에서는 덕으로

0: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단단히 다잡아 교수 내용을 1층 풍부히하고 교수지를 제고해 덕지 채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광범한 교원들은 교육 사업에 대한 요래를 시종 유지하고 알심들여 인재를 길러내며 아이들이 성장하는 길에서 인솔자가 돼 그들이 인생의 첫 단추를 잘 꿰도록 돕고 학생들이 보국 한국의 큰 뜻을 세우고 책임을 다하는 분투자가 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 부조장 정권, 조직 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5월 28일 시생태환경보호 및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정돈사업지도 소조 2026년 제4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석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회의에 참석하여 사업 호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생태 문명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을 전달 학습하고 연결시 사건 통제 및 감량 전문 행동 방안을 논의했으며 제3차 중앙생태환경보호 독찰기관 단계적 삶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 각각 태도 발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앙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정돈을 잘 들어주는 것은 생태문명 건설에 정치적 책임을 시다라는 엄격한 요구사항일 뿐만 아니라 군중의 생태적 권익을 보장하고 도시관리 수준을 높이는 핵심 조치입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정치적 전반적 차원에서 안일한 생각, 요행심리, 무사히 넘기려는 태도를 단호히 버리고 모든 문제를 성실히 인정하고 전적으로 수용하며 엄격하고 실질적으로 조사 및 정돈을 추진하여 모든 일에 응답이 있고 모든 과제에 실행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아는 즉시 시정하고 신속히 조사하여 신속히 시정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군중이 강하게 반응하는 연기 오염, 소음 피해,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문제에 집중하여 진정성과 단호함을 가지고 조사 및 정돈을 전개하고 정돈이 완료되지 않으면 종결 처리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손을 놓지 않으며 문제의 발생 및 확산을 단호히 차단해야 합니다. 사건 통제 및 감량 전문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전 지역 조사 근원 관리를 견지하며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정보 조사의 전면 피복과 문제 상황의 완전한 파악을 실현하고 조사된 모든 문제에 대해 항목별로 문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작은 위험이 큰 문제로 개별 문제가 공통 문제로 번지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여러 측면으로 확대 적용하고 전시에서 동일한 류형의 문제 및 같은 분야의 위험 요소에 대한 조사를 전개하여 하나의 문제를 시정하면 하나의 분야가 규범화되고 한 가지 류형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책임 사슬을 더욱 견고히 하고 직무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하며 업무 요구 사항을 더욱 세밀하게 시달하여 모든 정돈 임무가 책임지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 과정에 걸친 조정, 전 사슬 지도, 전 방위적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반 국면을 돌보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긴밀히 협력하며 협력하여 반력하고 감독과 책임 추궁을 강화하여 강력한 감독으로 정돈의 효과를 거두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시급 관련 지도 일꾼, 시 직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 각 진, 가도 주요 책임 동지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3일 우리시에서는 홍수방지 사업회를 소집하여 조항과 성 주요 홍수방지 사업 포치 요구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현재 형체를 분석 및 판단했으며 최근 사업을 배치하여 홍수방지 안전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기상 부문의 올해 장마철 기후 추세와 강우 및 수위 예측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응급 부문의 홍수 방지 구조 사업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청취했으며 수리, 자연자원, 도시관리 행정 집법 부문의 홍수 방지 준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홍수방지사업은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에 직결되고 경제, 사회 발전 전반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 바 반드시 지켜야 할 최저선 사업입니다. 전시 각 부문은 정치적 입장을 높이고 현재 홍수방지 사업의 복잡성과 시급성을 명확히 인식하며 아니란 생각, 요행 심리, 경험주의를 단호히 배제하고 홍수방지 미태비 사업을 철저히 하여 홍수방지 사업의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점 분야와 취약 단계에 집중하여 각종 예방 조치를 전면적으로 저수지, 제방, 하천, 독 등 소리 시설에 대한 순찰 및 위험 점검을 강화하고 소형 저수 도시 배수 침수 방지 시설을 전면 점검하고 배수관과 빗물 맨홀을 적시에 준설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 저지대, 지하 주차장, 지하 차도, 낡은 소구역 등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한 방비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모래 주머니, 배수 펌프 등 장비를 갖추며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적시에 침수를 제거해야 합니다. 지질재해 위험 지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전에 대비 방안을 수립하여 위험이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관광지, 여객 운수역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폐쇄 기준에 도달하면 단호히 폐쇄해야 합니다. 비상 대비를 강화하고 각종 비상 계획을 보완하며 일상적인 훈련과 실전 연습을 강화하고 각종 홍수 방지 물자와 구조 장비를 충분히 갖추어 호출 즉시 도착하고 도착 즉시 임무를 수행하며 임무를 수행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층층이 책임을 다지며 상급이 하급을 잡고 각 계층이 시달하는 사업 구조를 형성하여 홍수 방지 사업 재반 임무가 빈틈없이 시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시에서 전반을 둘러보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각자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싸워 정보 공유, 자원 공유, 행동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홍수방지기간 지도 간부의 현장 지휘 근무와 24시간 당직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고 당직 사업의 직책을 세분화하여 홍수 관련 명령 전달의 지연, 위험 상황 보고의 지연, 비상 대응의 지연이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5월 30일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은 49기 인민정부 제56차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과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상과 행동을 당좌의 형세에 대한 과학적 판단과 결책 포치에 통일시키고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을 모색하는 정치적 책임감과 사업에 대한 긴박함을 더욱 강화하며 대상 건설, 투자 유치, 문화관광 소비 등에 지속적으로 집중해 15차 5개년 계획의 좋은 출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단점을 정밀하게 보완하며 취약점을 강화하고 질과 효율을 높이며 기업의 요구 반영 경로를 원활화하고 기업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아 기업의 어렵고 급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앙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정돈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조치를 과학적으로 제정하며 완료 시한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 효과 기재를 보완하며 전반을 둘러보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해 재반 정돈 임무가 모두 시달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2: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3: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수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태옥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의 강이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두만강 거슬러서 그림 같은 칠백리길, 선봉령 깊은 산속 터널 지나 찾은 백산, 친구된 손님들과 얼싸안고 돌아가니 민송도 너울너울 백도라지 춤을 추네. 고향의 강이여 기쁨 싣고 흘러흘러라. 산과 물 이어지듯 우리 인연 영원하라.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이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껐다 켜기와 계속 켜놓기, 어느 쪽이 전기가 더 많이 들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에어컨은 사용하기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집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전제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어컨을 여러 해째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배우면 돈이 절약되는 에어컨 사용법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하루에 에어컨을 여러 번 켰다 껐다 하는데 더우면 잠깐 켰다가 시원해지면 서둘러 꺼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켰다 껐다 하는 것이 과연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네, 중국 재량학회 과학보급부 주임 고급 공정사 리진호는 에어컨을 자주 켜는 것이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소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어컨 가동 단계의 에너지 소모는 매우 높습니다. 재가동 횟수가 많아지면 총 에너지 소모가 에어컨이 계속 켜져 있는 경우에 에너지 소모를 초과하게 됩니다. 또한 에어컨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대비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외에 에어컨을 자주 껐다 켰다 하면 압축기가 손상돼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전기를 절약하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실내외 열 교환을 최대한 줄이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전원을 차단하며 수면 모드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인버터 에어컨, 한으로 뺀빈 쿵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과 전기 절약 비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어컨 제습 모드에서도 냉방이 가능하며 사용 시 더욱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럼 제습 모드를 사용하면 정말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에어컨 사용 시 시원하면서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네, 화동사범대학 물리전자과학학원 공정사 최로는 여름철 에어컨을 켜는 절전 비결을 공유했습니다. 남방의 삼복 날씨는 덥고 습해 에어컨의 제습 모드를 켜면 실내 습도를 45에서 65%로 유지할 수 있어 체표면의 편안함을 높이고 인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실내 초기 온도가 높으면 먼저 냉각 모드를 켜고 실내 온도가 낮아진 후 제습 모드로 변경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습 및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방의 대부분 도시는 여름에 실내는 덥지만 습하지 않아 냉각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기온이 비교적 높은 날, 예를 들어 섭씨 40도의 고온 날씨에서 제습 모드를 켜면 전력을 절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력 소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온도가 너무 느리게 내려가면 편안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달걀 매일 먹기, 그리고 어쩌다 먹기. 어느 쪽이 더 건강할까요? 네, 달걀을 둘러싼 논쟁이 적지 않습니다. 달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개씩 먹지만 일부 사람들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서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달걀을 많이 먹으면 담석이 생긴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달걀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류혈관 질병을 초래할까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한 건강할까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달걀을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일상 음식 중 혈중 지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한 위험 요소는 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달걀 중 지방 함량은 낮지 않지만 포화 지방 함량은 높지 않으며 혈중 지질 수치 조절에도 유익한 레시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걀의 높은 콜레스테롤 함량은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인체 내 콜레스테롤 70%가 자체 합성에서 오며 음식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인체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비교적 지능적인 조절 기제를 가지고 있는 바, 콜레스테롤 섭취가 증가하면 체내에서 합성되는 콜레스테롤

0: 우리 적절하게 감소합니다. 다시 말해서 달걀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더라도 인체 혈중 지질 대사 능력이 정상이라면 이만큼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해도 혈중 지질의 디지털 시대 아이가 전자기기를 자주 보면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네, 먼저 안구의 생리적 발육에 영향 미칩니다. 0세에서 6세 사이는 아동의 눈과 시각기능 발달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안구가 작고 안축이 짧아 원시 상태가 정상이며 이를 흔히 원시 정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에서 15세가 돼서야 원시에서 정시로 발달합니다. 장시간의 근거리 사용은 아이의 안축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게 하고 원시 정립이 너무 일찍, 너무 빨리 소모돼 근시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다음, 시각 피로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합니다. 화면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 모양체 근경련, 조절 기능 이상으로 가성 근시 및 시각 피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는 화면을 주시할 때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고 눈물 증발이 많아져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잦은 눈 깜빡임, 눈 비비기, 빛을 피하거나 눈을 가늘게 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시 및 립체 시각 발달을 저해하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장시간 전자기기에 집중하면 아이가 실제로 복잡한 시각 환경을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어 공간 탐색 능력 발달과 두 눈의 협응 기능 성장을 저해하고 사시나 약시...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화 코너 오늘 시간에는 첫 순서로 김희자 씨의 우리 말과 우리 아들을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어머니, 밥 잡수세요.
0: 아들애가 나의 옆에 와서 손을 잡으며 주방으로 끄당긴다.
1: 오, 알았어.
0: 나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애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다.
1: 어머니, 맛있습니다.
0: 연이어 건네는 아들애의 표준적인 조선말이다. 나는 맛깔스레 먹어주는 아들애의 모습을 지켜보느라니 흘러간 일들이 눈에 삼삼이 밟혀온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애가 유치원에 다닐 적에 내가 무슨 궁리하고 그랬는지 한쪽반에 붙였다. 이어 소학교, 초중, 줄곧 한쪽반에 다녔다. 아마도 남자애인이 앞으로 중국 사회에서 큰일을 하려면 한어를 잘 해야 된다는 부모의 욕심인지도 모르겠다. 간혹 애를 데리고 한족 친구들한테 놀러 가거나 지어 집 부근의 슈퍼 한족 아줌마가
2: 저 아이즈 한유쇼도 저머 허와 왜이왜 한족 아이즈나
0: 하면서 우리 군이가 조선족인 거 근본 몰랐다는 말을 들을 때면 애들의 언어에 대한 접수력과 유창하고 빈틈없는 한어 발음에 저도 모르게 흡족할 때가 있었다. 헌데 애가 어릴 적에는 그나마 철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점점 크면서 애는 한어로 우리 부부는 조선말로 말하다 나니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오해가 생길 때가 적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울 때면 올리보고 내리보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고 누나한테 물어보고 지어 재미가 없는지 한쪽 구석에서 핸드폰만 뚜지기도 했다. 한 번은 아빠하고 다툼하고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여 지원받는다는 것이 도무지 소통이 안 돼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단마디 말만 연속 곱씹고 할아버지는 또 전화 한쪽에서 뭐? 뭔 뭐라는 게야? 하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한 장면들에 맞대울 때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나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애가 그래도 조선족인데 자기 민족의 언어를 이렇게 몰라서야. 순간 애한테 조선말을 배워줘야겠다는 의무감이랄까 강렬히 느꼈다. 그때로부터 방학이면 조선말 교과서를 사가지고 우리말 모음 자음부터 시작하여 쌍받침까지 매일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학습을 견지했다. 그 외 신문 같은 것도 갖고 와서는 간단한 보도 같은 거 애한테 반복하여 읽게 했다. 처음에는 발음이 잘 되지 않아 여행을 묘행으로, 남산을 난산으로 자꾸 읽어 집 사람들을 웃길 때도 있었다. 나는 애한테 타격이 될까? 군이야, 잘한다 하며 용기와 배우려는 욕망을 북돋아주는 한편 반복하여 발음 연습을 시켰다. 비록 떠벅떠벅하면서 읽었어도 끈질긴 노력을 거쳐 기본 보기와 읽기는 그나마 잘 되어가고 있었다. 애가 올해 고종시험을 쳤는데 방학기간 어떠한 형식으로 애한테 우리말을 가르칠까 고민하던 차 음악에 흥미를 갖고 있는 아들한테 외국에서 오신 성악 선생님을 찾아서 우리말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애를 데리고 왔다지만 한족 학교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는 은근히 근심하는 선생님의 표정이다. 군이 어머니, 군이하고 함께 들어와도 좋습니다. 나는 그러기로 하고 애와 함께 첫 수업에 참가했다. 소파에 깊숙이 앉은 나는 지구

여기까지 쓰고 나니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에서 아멜 선생님의 어떤 민족이든 자기의 언어를 잊어서는 안 된다던 얘기가 불쑥 떠오른다. 이야기는 프랑스가 프로이센에게 정복당하는 시기를 배경으로 프란츠가 공부보다는 뛰어놀기를 좋아하던 차 아멜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에서 자신의 민족 언어를 소홀히 대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 마지막 수업에서 프란츠는 식민 지배의 환경 속에서 모국어를 배울 수 없었지만 우리는 지금 중국의 우월한 소수민족 정책 하에서 우리 민족의 글을 마음껏 배우고 쓸 수 있다. 모국어는 한민족의 언어이자 문화이다. 하물며 우리가 열심히 쓰고 배우지 않을 이유가 뭐겠는가.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나와 말에 그렇게 요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식들한테 조금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한어를 많이 중시했던 것도 없지 않나 있는데요. 김희자 씨의 이 글이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경종을 울려주는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황인순 씨의 우리말 꽃 피웁니다. 듣고 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최용숙 씨의 아버지의 눈물 함께합니다.

1970년 여름에 어느 날 우리 마을에 하방호로 내려왔던 옥준애가 연길로 돌아가게 된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다. 옥준은 소학교 4학년 때 우리 마을로 이사왔다. 날씬한 몸매에 하얀 얼굴, 모루알같이 까만 눈을 가진 옥준은 얼굴이 이쁜 데다가 옷까지 공주처럼 곱게 입었다. 옥준은 우리 반에 오자마자 남학생들의 눈길을 몽땅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여자애들도 그 애와 놀기 좋아했다. 선생님이 옥주를 나와 한 책상에 앉혔기에 우리는 아주 사이좋게 보냈다. 이런 옥주가 이사를 간다니 몹시 서운했다. 옥주와 친하게 보내던 몇몇 친구들 중 누군가 다음 일요일 연기대 같이 가서 기념사진을 찍자고 발동을 걸었다. 모두 찬동했고 나도 아무 고려 없이 그러자고 돌아다니는 나에게 연결까지 30리 길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차비 20전 때네?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이 돈 30전을 누구와 달라지?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방금까지 넘쳐나던 기쁨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가슴이 침침해 났다. 우리 집은 째지게 가난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식구의 노동력이라고는 아버지와 엄마뿐이어서 1년 수입이 얼마 안 됐다. 거기에 공부하는 학생이 넷이다 보니 매일 여기저기서 필기장 사겠다, 연필 사달라는 소리가 그칠 사이 없었다. 그때마다 한숨 쉬는 엄마를 많이 보아온 나였기에 학교일도 아니고 친구들과 사진 찍으러 가겠다고 손을 내민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미 친구들과는 가겠다고 약속했으니 이 일을 어쩔까? 다른 애들 같으면 그래도 의대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할 것이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엄마가 계모였던 것이다. 세상 물정 좀 알기 시작해서부터 다시 말해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은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안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눈치 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물론 우리 엄마는 나를 잘 대해주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낳은 내 아래 두 동생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호되게 꾸짖었지만 전처 자식인 나와 오빠만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와 동화책 속에 나오는 못된 계모들에 비해 더없이 착하고 인자하여 난 참 다행이야 라고 혼자 생각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런 엄마가 어쩐지 두려웠다. 그래서 학교에서 거두는 꼭 필요한 돈만 엄마하고 달라고 했다. 이때 문득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도리모리질했다.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안겨본 기억이 없고 여태껏 아버지와 한 번 놀아본 기억도 없다. 어디 그뿐인가? 아버지는 종래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냥 하루 종일 굳은 얼굴로 지냈다. 집에 오셔서 어쩌다 웃는 것은 막내 여동생이 아버지 하고 부르며 달려가 안길 때뿐이다. 나는 그런 아버지와 말하기조차 싫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아버지에게 뭘 해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할 수 없지. 그래도 엄마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고 피곤기만 명력했다. 하긴 아침 일찍부터 두 벌 논김 매러 나가셨고 돌아올 때에는 돼지풀을 한 주머니 이고 오시지 않았던가. 저녁 식사가 끝나자 나는 여느 때와 달리 눈칫껏 설거지를 도와나섰다. 설거지를 마치자 엄마는 피곤하시다면서 일찍 자리를 펴고 눕는 것이었다. 내 속은 바지

0: 길바지를 타들어갔다. 후회하기 시작했다. 공연이 친구들과 약속해놓고 이렇게 속탈 줄이야.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과 안 가겠다고 말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숙제도 하지 않은 채 할머니 곁에 누웠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다. 언제나 생글생글 웃으며 반겨주던 옥주의 고운 얼굴이 떠오른다. 또 다른 친구들의 얼굴도 떠오른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놀려줄 것 같았다. 안 돼. 연길로 가야 해. 내일 말하자. 아직 하루가 있는데 뭐. 이튿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수업이 끝나자 불이 나게 집으로 왔다. 절반은 다른 박질했다. 해지기 전에 마을 뒤편 버들방천에 가서 버들버섯을 캐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다. 며칠 전 버섯을 한 광줄이 캐오니 할머니가 감자와 함께 놓고 찌개를 끓였는데 온 집 식구들이 매우 좋아했다. 특히 엄마가 제일 맛있게 들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인지 버들방천을 샅샅이 훑었지만 버섯은커녕 버섯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빈 광조리를 들고 집에 돌아오니 남동생이 도랑물에서 놀다가 하얀 소선대복을 적셔 엄마한테 야단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날 저녁 나는 또 엄마와 연길 가는 일을 말하지 못했다. 온 밤 자지 못하고 끙끙 랭가스만 날았다. 일요일 아침 애들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다. 온 집 식구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밥상 둘에 나누어 앉아 아침 식사를 했.
1: 오늘 일요일인데 연길 마담에네 집에 가서 옥수수 국수 받고 오람둥.
0: 나는 끝내 용기를 내어 어제 저녁 잠을 설치며 궁리해낸 연길 갈 이유를 말했다. 엄마는 가끔씩 입사를 한 주머니씩 이고 연길 큰어머니네 집에 가서 옥수수 국수와 바꿔왔다. 나는 이것을 생각해내고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엄마에게 물은 것이다. 온 집 식구들이 밥수를 들고 내 쪽으로 시선을 향했다.
2: 국수?
0: 아직 있어. 바꿔올 때 아이 됐다. 엄마의 단호한 대답이다. 나는 맥이 딱 풀렸다. 실망한 나머지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뚝 떨구고 뽐부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2: 왜 연길 가려고? 무슨 일이 있니?
0: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3: 우리 반 옥준이가 이상.
4: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될 것을 내가 왜 이걸 몰랐지?
0: 허나 기쁨도 잠깐. 얼른 떠나려고 내가 옷방에 들어가서 미닫이를 닫고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정죽 안에서 벼락치듯 하는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5: 뭐라니? 다시 말해봐라. 앞으로도 그냥 그 애만 그렇게 챙겨줍서.
0: 엄마의 앙칼진 목소리였다.
5: 이 애들도 좀 줍서. 왜 그 애만 줌둥?
0: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우당탕탕. 뒤이어 무엇이 마구 뒤번겨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옷을 다시 주워입고 잽싸게 미닫이를 열었다. 눈앞에 미처 상상도 못할 전경이 확 안겨왔다. 나는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아버지가 두 손으로 엄마의 멱살을 잡아주고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었다.
5: 내가 어쩌다 걔한테 돈을 한번 줬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니?
0: 이렇게 소리 지르는 아버지의 부릅뜬 두 눈에서 분노가 이글거렸다. 두 손은 엄마의 목덜미를 어찌나 꽉 잡아주었는지 엄마는 꺽꺽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다.
6: 이복의 아애비 말로 하오. 이 손 좀 놓고 말로 하오.
0: 할머니가 울면서 아버지의 왼손을 잡아당기는데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했다.
5: 아버지 이 손 없어. 제발 이 손 너 없어.
0: 오빠도 이렇게 애원하면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구들 바닥을 보니 밥상이 뒤번져지고 그릇과 음식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레 발생한 일이라 겁에 지른 동생들이 벽 한켠에 몰려서서 바들바들 떨면서 어쩔 바를 몰라 했다. 그만 잡았던 손을 놓고 물러섰다. 할머니는 얼른 엄마를 밀고

0: 옷방에 들어가 미닫이를 닫아버렸다. 오빠는 나를 흘겨보며 아버지를 부엌 마루 쪽으로 당겼다. 지지 잘하다. 오늘은 어째 이래오?
1: 아메, 나도 모르겠었구만. 어째서 그런 말 했는지. 아무리 그렇다고 애들 앞에서 이래도 됨도.
0: 옷방 미닫이 너머로 할머니의 타이르는 목소리와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이때 친구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다. 나는 친구들이 집에 들어와 이 광경을 볼까봐 벌떡 일어서 밖으로 뛰어나갔다. 손등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는데 눈물은 어쩐지 그쳐지지 않았다.
1: 너 웬일이야?
0: 눈물 범벅이 된 내 얼굴을 본 옥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급히 물었다.
1: 응? 나? 배 아파. 너무 아파.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난다.
0: 다른 애들도 놀란 눈길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1: 이 안에서 어쩌지? 약속 못 지켜서 너희들만 가.
0: 말을 마치고 나는 획 돌아섰다. 그러고는 더 크게 소리치고 주저앉았다.
1: 너네 빨리 가!
0: 상황을 파악했던지 친구들은 곧바로 돌아섰다. 친구들의 말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나는 고개를 들어 애들이 떠나간 동구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고운 옷을 차려입고 멀리 사라지는 친구들을 보노라니 뜨거운 눈물이 또다시 흘렀다. 뚜벅뚜벅. 문득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집을 나선 아버지가 내가 있는 골목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시고 있었다. 내 곁에 가까이 와서 걸음을 멈춘 아버지는 두 손으로 나의 어깨를 붙잡고 측은한 눈길로 한창 바라보셨다. 무슨 말씀을 하실 듯 입술을 실룩거리던 아버지께서는 결국 한마디도 못하셨다. 나는 서러움이 북받쳐 저도 모르게 아부제 라고 부르며 아버지 품에 와락안겼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내 등을 가볍게 다독이다가 천천히 돌아서셨다. 순간 나는 아버지의 눈가에 뭔가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저기 바자굽을 지나 고개를 푹 숙이고 맥없이 걸어가는 아버지. 구부정한 아버지의 뒷잔등이 조금씩 들먹이고 있었다.

0: 양로 문제는 더 이상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독거로인의 증가, 네, 의료비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프로에서는 중국태평생명보험위원회사의 박교화 보험설계사를 모시고 현재 양로 문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여유로운 노년의 삶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알아보는 좋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2: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3: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2: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3: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2: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중국태평생명보험위원회사 네, 박려화 보험설계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양로 문제를 처음 실감하는 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네, 박려화 씨는 언제부터 이 부모님과 자신의 노후와 또 양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는지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4: 예, 있습니다.
0: 네.
4: 제가 그 2003년도에 대학교를 네. 졸업하고 그리고 이 여기 연변에 저기 그 화룡시에 조직부에 아주 좋은 자리가 있는 것을 마다하고 그리고 심천으로 제가 이렇게 덤볼라에 내려갔었습니다.
1: 심수로.
0: 네. 네.
4: 근데 그때 갔었을 때는 친구가 예전에 거기에서 가이드를 한다고 해서 따라가기는 갔었는데 정말 가니까 참 막막했습니다. 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이 그 집에서 하루에 막 열댓 번씩 전화 온단 말입니다. 아직도 기회 있으니까 오라고.
1: 어, 네. 네.
4: 그러니까 처음에는
1: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4: 네. 고민이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경제 경영 관리를 전공하다 보니까 어쨌든 돈 버는 데에 관심이 많게 되어서
1: 네.
4: 그 전시회에서 통역하는 일을 제일 처음에 했었습니다.
1: 네.
4: 근데 그때 하루에 막 1200원씩 막 벌게 된 겁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니까.
1: 네.
4: 그때는 돈 버는 재미가 대단히 쏠쏠했습니다.
1: 네.
4: 너무 많이 막 버니까 또 쓰는 돈도 너무 많이 나가게 됩니다.
1: 아.
4: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막 그 막 청춘을 불태우면서 네. 돈 버는 일에 열정을 했었는데 1년, 2년 지나도 주머니에 열심히 해서 모으고 살았지만 심천에서 집 한 채도 마련하지 못하고
1: 네.
4: 고향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0: 네.
4: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아 우리 이제 늙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1: 더 걱정을 네. 하셨네요.
4: 네.
1: 네.
4: 그래서 저는 2013년부터 제가 이렇게 그때는 보험을 하지 않았지만 보험하는 분이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양로보험

0: 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그때는 예,
1: 관심이
0: 근데
1: 없고.
0: 사회보험은 아니고
1: 네.
0: 그냥 상업보험인데 양로보험을 사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부모님이 이제 제가 있으셔갖고 이제
1: 네.
0: 제가 연길에 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철저하게 연길에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보험에 이렇게 일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시 또 이렇게 진지하게 배우면서 양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예.
1: 심수해서 그러니까 여기 오신 지는 10년이 안 됐네요.
0: 예, 아이 됐습니다.
1: 그쪽에 오래 계셨습니다.
0: 예.
1: 돈은 많이 벌으셨을 것 같고.
0: 많이 벌었는데 또 많이 썼죠.
1: 또 어머니가 뭐 초창기에는 관리도 해주시고 했으니까, 그 다음엔 또 본인절로도 어떻게 뭐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0: 예, 그래도
1: 나이가
0: 쓴게더
1: 들고
0: 많습니다.
1: 하다 보니까. 자, 그래요. 이렇게 부모님이 연세가 들수록 자녀 마음속 걱정도 함께 커진다고 하는데, 요즘 가장 크게 고민되는 부분은 어떤 점입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가장 속상하거나 답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0: 그, 이, 노인들이 연세가 있으면 점점 애로 변한다는 이 말을 요즘에는 특히 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절실하게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엄마 아버지가 고집이 너무 세서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방식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누구한테나 다 좋은 것 같은데 이두 분이 너무 고집이 세서 그래서 이두 분이 생각을 돌려놓기가 참 이렇게 힘들더라 말입니다. 특히 아플 때 아파서 다리 한쪽 다리를 질질 끊는데도 병원을 아무리 가자도 아예 간단 말입니다. 병원 가게 되면 혹시 죽는 것처럼 다시는 병원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억지로 다리 아파도 이렇게 어쩔뚝거리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참고 그리고 막 화내서 병원 아예 가면 그래 뭐 이제 이렇게 그뭐 이제 아프면 다시 날 찾아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그 위협의 공갈에 막 했을 때 그래서 때 겨우 병원 갔는데 그때 가서도 의사를 딱 봤을 때, 그, 뭐니까, 이렇게 막 쩔룩거리면서 있잖아. 이제는 보호소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의 막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 문진을 할 때도 예전에 막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상업보험은 그 많은 얘기를 다 하면 그 처리가 좀 이렇게 어렵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엄청 이렇게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어전 좀 이렇게 뭐 20살, 30살인 자식도 아닌데 이제는 55번은 자식인데 좀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1: 그렇죠.
0: 그런 면에서 애납니다.
2: 특히 이제 연변의 같은 경우에는 자식분들이 가까이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2: 그런 분들도 혹시 이 양로 쪽에 대해서 상담을 하십니까?
0: 그런 분들이 부모님이 양로 걱정으로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자신이 그 양로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2: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0: 예,
2: 또,
0: 더 걱정을 조선족들이 보니까 영 효심이 영 지극합니다. 예,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손에서 그 자란 분들이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집에 남아있는 독거로인에 대한 이런 관심사는 영 없습니다. 예.
2: 그래요. 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떨어져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
0: 네.
2: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자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대신해서 친구 엄마 집에 한 달에 두 번씩 가는 그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친구 그 부모님이 병원을 가게 되면 그러면 제가 가서 대신해서 이렇게 병원 일도 다 이래 봐준다.
2: 그렇죠. 동반해서
0: 예.
2: 다녀오시고.
0: 그리고 뭐 지부 이렇게 그 양로원을 옮긴다 하면 그러면 또 양로원 옮기는 시설도 다 이렇게 봐주고 그리고 집 관리도 대신해서 해준다. 어찌다가 자식한테 가서 한 달씩 있으면 그러면 집에 꼬재라면 물어줘야 되고 하는 이런 일도 하는 게 많.
2: 그렇죠.
0: 예, 강아지도 막 키워주고 고양이도 먹여주고 이런 일 엄청 많습니다. 예.
2: 그래요. 예전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이 노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자녀를 중심으로 한이 부양 방식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혹시 부모님을 모시면서 어떤 면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셨습니까?
0: 그 교육에 관해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2: 아,
0: 그럴
2: 네.
0: 때 제일 많이 이렇게 그 부담을 느꼈습니다.
2: 네.
0: 이 우리 어머니는 예전에 부잣집의 아가씨였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본인이 그 확고하게 견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욕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우리한테는 지금 도움이 아예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기가 용쇠셔가지고 양보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예, 특히 나한테는 엄청 엄격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진짜 시험을 제 기억으로는 소학교 6학년이 됐어도 모든, 그러니까 북과까지도 95점 아래를 맞게 되면 무릎을 꿇고 빗강대로 막 이렇게 신다리를 맞아서 골뱀이 진 적이 용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딸한테는 무한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자비하단 말입니다. 이러다 하지 말라, 해도 된다, 일찍 자라, 이런
1: 아,
0: 거.
1: 어머님이 그렇게 하세요,
0: 예,
1: 지금.
0: 우리 엄마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내한테 하는 대로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엄마 항상 그럽니다. 딸을 공부 많이 시켜놓으니까 아무 쓸데도 없더라. 그러면서,
1: 네.
0: 놀아라, 놀아라. 그냥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일찍 자,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이랑 이런 게더 중요한 거를 본인이 이제 조금씩 알게 된것 같습니다. 예, 막 싸울 때 욕
1: 그렇군요.
0: 많습니다.
1: 육아 문제에 대해서 또 살짝 갈등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 시대에 따라서 양로 관념과 노후 생활에 대한 그 기대도 참 많이 빨리 또 전변을 해야 할것 같네요. 네, 안락한 노년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까?
0: 돈이죠. 일단은
2: 돈이죠. 네.
0: 먼저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돈 벌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꼭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벌어서 우리만 먹여 살린 게 아니라 본인들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 그럼요.
0: 본인들이 그때 당시 생활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벌었던 거고, 아이는 곁불에 그냥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찾아온 책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뭐욕 먹을 수도 있겠는데 자기네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거지, 우리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처럼 애를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쉬웠던 점을 자식에게 강요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출생한 분들은 이 심리 문제가 많은 분들이 엄청 이렇게 많습니다. 위세대에서 남겨온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또 육아를

0: 네,
1: 90%,
0: 그렇죠.
1: 예, 10명에서 9명은 다뭐 광장에 가서 춤이나 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 집 주위에서 한족분들은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사는 분들이 꽤나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보니까 이래 층차가 좀 이래 있는 분들이 이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고 뭐 사람도 깔끔하게 쓰고 세타연 장갑을 끼고 이렇게 그 빈병살이랑 주술하 다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생활이 이렇게 그 어려운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분들도 제 생각에는 가능하게 자식들한테서 뭐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양도보험에서 이래 나오는 돈들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는 아니지만, 안락하게 좀 멋있게 그런 생활을 하려면 먼저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0: 그렇죠.
1: 생각합니다. 예. 근데 60이 돼서 이미 노인이 다 됐는데 60이나 70이 돼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 이미 늦었고, 또 지금은 그 우리 고모 할머니를 봐도 고모 할머니가 연세가 97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는, 우리 그 삼촌이 이제는 70이 거의 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하고 노인이 같이 생활하는 이런

0: 가정도 엄청 많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그런 분들 물론 퇴직금이 이렇게 많으니까, 걸어 다닐 때는 괜찮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원양로 시설을, 선택하는 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서,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좋은 양로 자원도 같이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 그래요. 현재 자신의 이 노후 준비 수준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0: 네.
1: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이 본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0: 그 얘기하면 막 자랑 같은데.
1: 네.
0: 저는 2013년부터 3년짜리 연금을 총 18개 샀습니다.
1: 네.
0: 만원 씩산 것도 있고, 10만 씩산 것도 있고,
1: 네.
0: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이렇게 산게 1년에 20만 씩, 10년 200만 내는 거를 샀었는데, 그때, 태평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태평에 양로서치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다낸 상태이고, 이제 저는 55살 이제 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예전에 제가 살 때는 16개라는데, 지금은 67개 됐습니다. 이 67개 그 양로서치에 가서, 석달 전에 미리 신청만 하면, 저는
1: 네.
0: 제가 원하는 곳에 가서 양로를 할수 있게, 돈하고 자원을 다 이래 준비를 했습니다. 예,
1: 네.
0: 그리고, 그 돈은, 뭐, 제가 혼자 쓸것 같았는데, 지금은 우리 딸한테 이제 또 자연스럽게 넘겨주게 된 거고,
1: 네.
0: 이 보험의 돈이, 많은 분들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험의 돈이 원자 단위 위력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냥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되면, 보험의 돈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예,
1: 네.
0: 그래서, 저는, 제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 주변에서는 이 아직 노후를 얘기하면 난 그냥 사내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친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런 친구들 보게 되면 쪼들린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매달마다 다 돈을 써버리거나 이런 생활을 하고 이래 있습니다. 근데 산에 가서 살게 되면 아플 때뭐 사내는 병원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될
1: 네.
0: 수 있으면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먼저는 돈이고, 그다음에는 자원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정신 생활도 이렇게 재밌는 노후 생활을 보내자면.
1: 그렇죠.
0: 예, 그러자면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행복한 거죠.
0: 예, 그래서 제 주변에 언니들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이상인 언니들은 용정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땅을 사가지고 주택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한 400평 거의
1: 네.
0: 대개소리 1층짜리 주택을 지고 네 가구가 거기에 들어간 네 친구가 돈을 합쳐서 그거 지었단 말입니다.
1: 그래요.
0: 예, 근데 영 아쉽게도 그 얼마 전에 그거를 다시 다 이래 분해하고 이래
1: 네.
0: 나눴습니다. 예,
1: 아.
0: 그거는 처음에는 자기네들도 부모님을 모시려고 거기다가 보내자고 지었는데, 한 어느 부모님도 거기에 가겠다는 부모님이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분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수리랑 해야 되니까,
1: 네.
0: 그래서 그 언니네들이 자기네가 네 식구 아니 그러니까 네 집이 같이 가서 살게 되는데 이견이 맞지 않는 그 경우가 이래 많았었고,
1: 네.
0: 그 중에서 사고로 한 분이 그 남편이 세상을
1: 네.
0: 떠났단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래, 이런, 원인으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노후 자원을 준비하는 거를 좀, 저처럼 이런, 상담을 할수 있는 사람한테서
1: 네.
0: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0: 예.
1: 네.
2: 이 주머니가 또 두둑해야 마음도
0: 네.
2: 든든하다고 양로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제 기초를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2: 퇴직금이나 저축 같은 경제적 준비가 충분해야 양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0: 예, 맞습니다.
2: 네.
0: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 미리 준비해라고, 일찍이 준비해라고
2: 네.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 네 가지 쓰다장후가 여기에 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내 수입이 그냥 한 달에 만 원이면 거기에서 4천 원은 무조건 움직이지 않는 돈이 돼야 하고 그중에서도 2천 원은 생활비로 쓰고 2천 원은 의료비로 이렇게 쓰고 계속 돈은 따로따로 이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따로따로 관리하면서 충분히 누적이 되겠으리 관리를 하는 방법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양로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거고 또 저희가 원하는 양로 방식은 저희 자식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1: 그렇죠.
0: 예, 요즘 우리 또래는 다 양로원 가는데 어떤 양로원에 가는가 이게 중요하지. 예, 어느 그 양로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를 이제는 토론하지 않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양로원을 가도 너는 어느 도시에 가라. 너는 어느 도시에 가라. 이래서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놀자. 이런 얘기랑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근데 지금 그 연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외지에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안도든지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이 한국에서 보낸 돈을 30만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적금 보험회사에 적금할라 이렇게 오셨단 말입니다.
1: 네.
0: 네. 아들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그 30만에 보태서 거의 50만이라는 그 큰 돈을 들고 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다리도 쩔뚝거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사자면 살 수 있는 보험이 어머니 외국에 있지만 중국에 있는 양로보험이랑 중국에 있는 이런 상업보험이랑 충분하게 그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여행을 이렇게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러인 생활은 그 부모님들이 생활이니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러인분들한테.
1: 네.
0: 예.
1: 그래요.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러인의 90%가 자택 양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택 양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거죠. 정말로 예, 金窝银窝不如自己的老窝라는 얘기가 이렇게 그 있습니다.
1: 네.
0: 자기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 방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지금 90%가 다 이렇게 집에서 그 양로를 하기 때문에 엄청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 그렇죠.
0: 예,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됐는데 4일 만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연변 사실은 아니지만 그 할아버지가 그래도 요강통이 옆에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0: 그 요강통을 가지고 밑에 층을 막 두드려서 그래서 4일 만에 이렇게 그 발견을 해서 경찰이 이렇게 그 집 문을 따고 이래 들어갔을 때 그 할아버지가 하는 첫 마디가 물을 주십시오였습니다. 4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러인들이 폐활량이 좋지 않아서 물은 몇 모금 마셔도 끊었다 마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물 그 광채소 한 병사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굴뚝굴뚝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래 마시는 거였습니다.
2: 네.
0: 제일 그 중요한 게 그 사고랑 이런 거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1: 네.
0: 사고가 생겼을 때 러인분들은 자기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양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제 생겼습니다.
2: 네.
0: 네. 저희 회사에서도 보면 금액은 좀 비싸요. 예, 총 그 금액이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연변에서 꽤나 괜찮은 주택을 하나 사는 거랑 이렇게 비슷한데 요 돈은 그냥 나중에 내가 이렇게 뭐 하늘나라 갔다 해도 여덟 자식한테 그냥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돈이고, 예, 그리고 요 금액이 마련됐을 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총네 가지입니다. 지황도에, 그리고 장춘에, 그리고 위해에, 그리고 청도에, 이렇게 네 가지 양로서치를 내가 선택해서 가서 거기에서 살수 있는 이런 그 조건이 먼저 부여가 됩니다. 예, 그리고

0: 총 30가지가 되는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먼저 이런 전자 제품 시계를 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계에서 비상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서 아버지나 엄마가 이렇게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을 때 저래 바로 자식한테 연락이 가서 10분 내로 반응이 돼서 구급할 수 있는 이런 그 서비스가 이래 뒤에 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족들 같은 경우에는 한남병원을 왜 가기 좋아하는가 했더니 한남병원에 조선족 의사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남병원을 많이 가더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1: 그래요. 로인들이 자녀가 큰
0: 네.
1: 도시에
0: 틀을 48시간 이상을 유지하다가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 겨우 이렇게 말을 떼는 이런 경우가 이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를 봐도 우리 아버지 아침에 우리 7시 반에 나오면 저녁에 8시쯤에 들어가는데 온 하루 혼자 계신단 말입니다. 예, 엄마는
2: 그렇죠.
0: 한국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엄청 적적 하실 거란
2: 괴롭죠.
0: 말입니다. 예. 그리고 원래 자체가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2: 과묵하세요?
0: 예, 그런 성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심심하면 누구한테 막 전화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근데 하루 입 이래 뚝 닫고 있다가 저녁에 우리 퇴근을 하게 되면 왔냐? 이 말이 그냥 첫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본인들이 엄청 고독할 겁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독하게 되면 건강도 아마 이렇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심장이랑 이런 데서 사람이 흥분을 하고 이래 정서가 좀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할 때도 이래 있어야 그래야
2: 건강에도
0: 예,
2: 유도할
0: 건강에도
2: 텐데.
0: 도움이 될것 같은데 예, 너무 그냥 잔잔한 물처럼 이렇게 고독하고 우울하고 이래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 건강에는 안 좋은 거고.
0: 예, 그리고 뭐할줄 아는 게 점점 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적어도 뭐 전기세라면 물세라면 또 지금 혼자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할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할줄 모르고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게 되면 몇천 원씩 주면서 보모를 이래 청해야 되는데 그런 보모들이 뭐 경험이 그 간호사 경험이 있는 이런 보모들이 아니고 그냥 의식주만 책임지는 이런 보모들이라면 그러면 이래 재활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돈만 낭비하는 것 같고 이런 문제에서 또 돈도 깨지고 건강도 깨지는 것 같습니다.
2: 자, 그래서 이 현재 방문 간호, 식사 배달, 병원 동행 같은 그 서비스들이 자택 양로를 돕고 있더라고요. 자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먼저는 요즘에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AI로. 네,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이렇게 뚝 내려오면서 그냥 사람은 얼굴은 저를 바꿨는데 원래는 다른 사람이었죠. 예,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가라는 겁니다. 예,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예, 그리고 내이그 집의 열쇠를 어디다가 이래 두겠으니까 문 두드려서 내가 이렇게 소식이 없게 되면 그러면 그 문을 따고 들어와서 이렇게 내 핸드폰으로 내 자식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영상이었는데 근데 그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엄청 많이 이렇게
1: 될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0: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양로원이 예전의 유치원처럼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 그럴 것 같습니다.
0: 예.
2: 자, 이 효도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에 그 양로 준비는 어떻게 해야만 유비 문안이 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0: 젊었을 때부터 차곡차곡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2: 그렇죠.
0: 물론 제가 오늘 여기 나올 때도 사실은 듣는 분이 노인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살 때부터 양로를 준비하게 되면 그러면 뭐월 500이나 월 1000이나 이런 돈으로도 뭐 앞으로 이렇게 60살이 됐을 때 몇십만 원이라는 거금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지만 근데 너무 늦게 제 나이도 좀 늦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40대 됐을 때는 딱 그냥 눈딱 감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리고 내가 노후에 어디에

0: 가서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서 산다고 했을 때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혼자 몸을 책임지는 것그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회에 대한 책임도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네, 오늘 손세장 프로에서는 중국 태평 생명보험요한 회사의 박려화 보험 설계사를 모시고 또 로년에 또 네, 준비하는 또 그런 얘기를 양로 문제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0: 네,
1: 감사했습니다.
0: 수고
1: 네,
0: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세상에서 또 따뜻한 목소리로 오랜 시간 청취자분들과 함께 오신

0: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김설아, 조열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의 아이에게는 어디를 가도 함께하는 애착타미오가 하나 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사용했던 것인데 아이가 울다가도 그 담요를 덮어주면 금방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이가 날 무렵에는 담요 모서리를 잘근잘근 씹으며 잇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만지고 씹고를 하도 많이 한 탓에 한때 보드랍던 담요는 이제 트실트실해졌습니다. 너무 낡아 보여서 새 담요를 사줬지만 아이는 새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낡은 담요만 고집했죠. 조금 더 크면 애착이 사라지려나 했는데 예전에는 온몸을 덮을 수 있었던 담요가 이제는 배 밖에 덮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훌쩍 컸음에도 여전히 아이에게는 트실트실한 그 담요가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트실트실하다입니다. 바탕이나 가장자리가 매끈하지 않고 매우 거칠고 사납게 트거나 보풀이 나왔다는 뜻으로 옷이나 천, 가죽, 가구 등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거칠게 갈라지고 보풀이 일어난 상태를 트실트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던 필기책이 그대로 간직돼 있습니다. 옷장에는 대학 시절 입었던 옷 몇 벌도 있는데 하도 입어서 소매 부분이 트실트실해졌지만 버리자니 너무 아까웠습니다. 몇 년째 입지도 않은 채 왜 간직하는 걸까 생각해 보았더니 아마 이 옷을 입었던 그 시절 그때가 그리워서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트실트실하게 낡은 물건이 있으십니까? 오래 입은 옷의 소매, 매일 쓰는 수건의 가장자리, 오래된 가방의 표면 등 모두 트실트실해질 수 있죠. 그런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물건을 보면 이 옷은 너무 트실트실해서 못 입겠다, 수건이 트실트실해져서 새로 사야겠다, 이렇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은 5일 오후 인민태회당 동문박 광장에서 환영식을 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라오스 인민혁명당 주황총석이며 국가주석인 통룬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부인 평교원 여사, 중공장 정축상무위원이며 주황서기처 서기이며 주황반공청 주임인 최기, 중공장 정치위원이며 중앙예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왕이 등이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통룬 주석의 부인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정치위원이며 중앙서기처 속인 중앙조직부 부장,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정치위원인 정부 상무부총리 등이 통룬 주석을 수행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군악대가 라오스와 중국 양국 국가를 연주하고 라오스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방향으로 간주하고 라오스가 자국 국정에 부합되는 사회주의 길을 걷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면서 중국은 라오스와 함께 전통 신선을 고행하고 호혜 상식을 심화하며 단결 협력을 밀접히 함으로써 중국 라오스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도록 추진하고 손잡고 신시대 전천후적인 중국 라오스 운명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 라오스 관계와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이 부단히 높은 표준, 높은 질, 높은 수준으로 매진하도록 추진할 것과 관련해서 네 가지 견해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사회주의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쌍방은 사회주의 제도와 공산당의 집권주의를 함께 수호하고 밀접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양당의 새로운 5개년 협력 계획을 잘 집행하고 당 사무관리와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심화해야 합니다. 양국 외교와 국방, 공안 3+3 전략 대화 기제를 건립하는 것을 계기로 집법과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 범죄를 단호히 단속해야 합니다. 둘째, 호혜 협력의 초석을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중국은 라오스 측과의 전략적 접목을 강화하고 협력 성장점을 높일 것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 황금 대통도 연결을 입각해 연선 개발과 한 지역 두 차례 검사를 추진하고 양국 경제회랑 협력의 질 제고와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라오스 타이 철도 연결을 다그쳐 추진하고 구역 내더큰 범위에 작고 아름다운 민생 항목을 건설할 것입니다. 넷째, 대외 정책의 조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은 장시간 동안 한계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지지하며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의 핵심 리익과 중대 관심사를 굳건히 지지해온 라오스에 찬성을 보냅니다. 라오스가 국제와 지역 사무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쌍방은 다자 협력을 밀접히 하고 글로벌 난방의 공동 리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통룬은 이번은 그가 라오스 당주황 총서기와 국가 주석직을 연임한 후에 첫 번째 공식 방문으로 마침 라오스와 중국 수교 65주년 및 라오스 중국 친선의 해를 맞게 되었다면서 이는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비했습니다. 라오스는 라오스에 대한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의 두터운 정과 소중한 지원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방문 기간, 나는 중국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침 아래 이룩한 거대한 발전 성과를 목격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제도와 발전 도상국의 인솔자,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다각 세계 구축을 추진하는 버팀목으로 되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라오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발전 도상국에 참조할 만한 소중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당면 라오스와 중국 관계는 역사상

0: 가장 좋은 시기에 처했습니다. 라오스는 줄곧 한계 청구 원칙을 견제하고 습군평 총서기가 제기한 중대한 결을 글로벌 창의를 지지해왔습니다. 라오스는 쌍무관계 위치를 격상시키는 것을 높이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중국과 고수준 정치적 상호 신뢰를 단단히 구축하고 국방과 집법 안전 협력을 밀접히하며 인터넷 도박, 통신 사기 등을 함께 단속하고 경제무역, 투자, 광산, 자원개발, 친환경에너지, 디지털경제, 현대농업, 생태환경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인문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신시대 전천 후 라오스 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이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회담이 끝난 후 쌍방은 당사의 민생, 금융, 세관, 경제무역, 청년왕래, 매체 등 분야의 협력 서류, 서명식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날 전후 습군평 총수기와 평조원 여사가 인민대회당 국빛대청에서 통론 부부를 위한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책이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의 초청으로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이 6월 8일부터 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0: 공무원 리강 총리가 6월 5일 공무원 상무회를 주재해 취업 관련 업무 보고를 총시하고 취업 우선 전략 실시 15차 5기는 전환 계획을 심의 채택했으며 신용의 공업화 추진 사업을 연구하고 미래 산업 발전 관련 사업을 연구했으며 퇴역군인 취업 창업 촉진 조례 조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는 취업은 민생의 근본임을 강조하면서 취업 우선 전략의 시행을 지침으로 삼아 노동자들의 자수적 취업, 시장 조정 취업, 정부의 취업 촉진 및 창업 장려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취업 확대와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회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교육의 추세를 파악하고 진흥화, 친환경화, 융합화 방향을 견지하며 전통 산업의 개조와 향상, 신흥 산업의 발전 성장, 미래 산업의 미래 지향적 배치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신시대 스마트 제조 발전을 주요 공약 방향으로 삼고 산업 기초 재건 프로젝트와 제조업 주요 산업 체인의 고품질 발전 행동을 강화하며 핵심 기술 돌파를 가속화하고 에너지 자원 보장 능력을 향상시키며 산업 체인의 탄력성과 안전 수준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목록을 잘 시행하며 외국 자본이 더 많이 첨단 제조업과 생산성 봉사업에 투입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회는 미래 산업의 특성에 따라 전망성 배치를 더욱 강화하고 추진력을 높여 발전의 주도권을 확고히 잡아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기술 기반을 확고히 하고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며 독창적인 기술 공략을 체계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생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산학이온이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산업 체인의 상하류가 긴밀히 협력하도록 장려하고 주요 분야에서 더 많은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지원 정책을 완비하고 정부 투자 기금 등의 유도 역할을 잘 발휘하며 투자 성장과 위험 분담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치를 지도하고 감독과 관리를 개선하며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회는 보편적 혜택과 우대를 결합하는 것을 견제함으로써 정부 추진, 시장 지도, 사회 지원을 결합한 방식으로 퇴역 군인의 취업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도와 봉사를 강화하고 교육 지원, 채용, 기술 훈련 등에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퇴역 군인의
1: 에너지 광물, 디지털 경제,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중국 라오스 경제회랑 건설을 가속화하고 다자간 협력과 조류를 긴밀히 하여 중국 라오스 운명 공동체 건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고 양국 인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입니다. 통룬 주석은 중국이 장기간 제공해온 소중한 지지와 도움에 사의를 표하고 나서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리행하고 중국과 각 분야의 실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라오스 중국

0: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룩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오정용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중공장 경축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조락제가 5일 오전 북경에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통룬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제 위원장은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군평과 통룬 라오스 총서기이며 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용도하여 이룩한 거대한 성과에 열렬한 축하를 표합니다.
0: 중요한 시점에 진행되었다면서 강습을 통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철저히 리해했으며 당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집중적으로 학습 터득하고 당 리론 교육과 당성 교육, 직무 수행 능력 강습을 체계적으로 받았다고 표했습니다. 신념이 더욱 확고해지고 당성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능력이 강화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더욱 깊이 리해했으며 두 가지 실천을 더욱 굳건히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강습 기간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 교육을 성실히 진행하여 사상의 좌표를 정확히 하고 엄격하고 실질적인 기풍을 고양하였으며 지적관의 편향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새 로정에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 근본을 다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학습 성과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1: 생태환경부가 5일 발표한 2025 중국 생태환경 상황 보고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의 생태환경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환경 안전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연속 37번째로 환경 공보를 발표한 해입니다. 82장의 사진, 17개의 도표, 그리고 전형적인 생태계와 희귀종을 담은 14장의 실종 사진을 포함한 공보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생태 관리 성과를 세로로 비교했고, 일부 핵심 생태 지표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난 10년 동안 생태 환경질에 발생한 역사적이고 전환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생태환경부 생태환경관측사 장대위 사장은 14차 5개년 계획 시기 PM2.5 농도가 누적 2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과 비교하여 누적 감소률은 33.3%.
0: 6월 5일 무장애 환경건설법 집법검사를 가동했습니다. 이번 집법검사는 지방으로 가서 검사한 것과 성급인대 상무위원회에 위탁해 검사한 것을 결부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6월부터 7월까지 검사팀은 북경, 내몽골, 상해, 호남, 중경, 감숙 등 6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로가 현지 검사를 전개하고 산서, 흥경강, 절강, 안휘, 산동, 호북, 사천, 영하 등 8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 인대 상무위원회에 위탁해 해당 행정구 내에서 무장애 환경 건설법 실시 상황을 검사하게 됩니다. 각 검사팀은 지방으로 가 회보 청취, 좌담 조직, 현지 검사, 추첨 검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법률 실시 상황과 존재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료해하고 기층에서 반응하는 보편적이고 뚜렷한 문제에 대해 심층 조사를 전개하게 됩니다. 집법 검사에서는 중점적으로 무장애 시설 건설의 규범성과 체계성, 무장애 정보 교류의 가급성, 무장애 사회 봉사의 보편성, 무장애 환경 건설 감독 보장 상황, 무장애 환경 건설법의 선전 보급 상황 등 5가지 내용을 검사하게 됩니다.
1: 공원 보도 판공실이 5일 새 로정에서의 분투자 종료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방송과 인터넷 시청 업계를 대표하는 5명 대표가 라디오 텔레비전 시청 봉사를 깊이 있게 진행해 인민 대중을 위해 봉사하자는 주제를 둘러싸고 국내외 기자들과 만나 교류했습니다. 광서 라디오 텔레비전 네트워크 과학기술 발전위원회사의 일선 기술 연구개발 공정사인 첨영강은 20여 년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표준 화질에서 고화질, 4K 초고화질로 이루어지는 기술의 반복적인 승격을 경험했습니다. 첨영강은

기술이 현장에 뿌리내리고 사용자와 가까이 할 때 비로소 가장 가치 있는 제품이 탄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방송총국 아나운서이며 기자인 추우는 자신의 취재 과정에서 접한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했습니다. 추우는 세로종에서 우리가 포착하는 모든 장면, 모든 글자, 모든 소리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리해를 높이고 세계가 중국을 더 잘 이해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해 영상매체 감독인 양뢰, 절강방송그룹 도시의 소리 기자이며 편집인 추문, 청화도 단막극 감독인 양관함은 각자의 작품 창작, 융매체 뉴스 보도, 방송과학기술의 민생 혜택, 국제전파 등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실천을 함께 공유하면서 신시대 방송인들이 최전선에 뿌리를 내리고 혁신하는 정신적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방콕의 정밀 대기오염 퇴치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타이협력의 슈퍼 관측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콕 북부에 위치한 타이 농업대학 강의동 옥상에는 흰색 상자가 설치돼 7대의 샘플링 장치가 밤낮으로 공기 샘플을 수집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플랫폼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방콕 시내를 바라보면 건물이 즐비하고 고가 도로에는 차량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중국 타이 협력 방콕 청정공기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계적 성과로서 올해 4월에 운영을 시작한 이 대기 환경 슈퍼 관측소는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성분, 기체 오염물질 및 기상 변화를 정밀 관측함으로써 방콕 대기 오염의 정확한 추적과 과학적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대기 오염은 방콕의 주요 환경 문제로 됐습니다. 자동차 배기 가스, 공업 활동, 그리고 주변 지역의 바이오매스 연소 등 다양한 오염원이 그는 오염원 분석이 방콕의 대기 오염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PM2.5 오염원 분석을 완료하는 데약 6개월이 걸렸지만 이제는 관측소의 실시간 분석 기술을 통해 몇 시간 내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오염 관측과 추적 효율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수랏 교수는 현재 관측소가 거의 두달 동안 데이터를 그리고 관측소는 레이더를 정착해 립자 공간 분포를 관측함으로써 연구진이 오염 원인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방콕시 정부 타이 공업연합회 연합과학기술 주식회사와 함께 방콕 청정공기 프로젝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중 대기환경 슈퍼 관측소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소개에 따르면 프로젝트 기술 주도자로서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관측소를 활용해 오염 원인 분석과 정밀한 추적을 수행하고 3D 대기질 모델의 지능형 예측 및 평가 조치 효과를 결합해 방콕 오염 방지 결정의 수립과 시행에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방콕가 보다 과학적인 대기 환경 관측, 평가 및 경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관측소는 중국과 타이 환경보호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축소판입니다. 방콕구 외에도 타이 북부와 동북부 지역은 최근 몇년 동안 대기 오염으로 인해 빈번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랏 교수는 타이가 더욱 완벽한 대기 오염 관리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면서

0: 중국은 대기질 관측, 오염원 분석, 데이터 분석 및 관리 기술 등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기에 참고할 가치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측은 대기 오염 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고 협력을 수질 환경 관리, 탄소 감축 등더 많은 측면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코크의 정밀 대기오염 퇴치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타이 협력의 슈퍼 관측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고코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나무 한 그루는 하루에 400kg의 수분을 증발해 토지에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3: 한 모의 산림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67kg이고 1년에 65명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방출합니다.
2: 한 모의 림지는 한 모의 무림지보다 20톤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한 모의 방풍림은 100여 모의 비옥한 토지를 통제로부터 보호해줍니다.
3: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적게 사용하고 량만 인쇄로 종이를 절약하며 저탄소 출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2: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부름을 갖고

0: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뉴스 추적 보내드리겠습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새 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방위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가 5월 31일 제23회 샹그릴라 대화에서 일본은 방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안보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방위의 새로운 역할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국제 관찰자들은 이에 대해 일본 측의 관련 움직임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과 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지아 국무장관 응고 타이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각국은 일본 군국주의 역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각국은 현재 일본의 새로운 안보 자세가 진정한 방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힘을 투영하려는 시도인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파라 신디케이트의 집행리사인 베르디카 우타마는 일본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방위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무기 수출 제한 완화와 이른바 반격 능력의 개발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낸다고 인정했습니다. 베르디카 우타마는 일본의 이런 조치들은 역사적 갈등을 다시 격화시키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비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 유소프 이사 동남아시아 연구소의 아시안 연구센터 고문인 최승국은 일본이 방위 예산과 국방산업 활동에 대한 자기 제약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외부에서는 일본이 전후 평화 발전 방향에서 점차 벗어나 다시 군국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일본 수상 다카이지 사나에가 새로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구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 링건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가 간 교류가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진영 대립을 부추기고 소집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동 비전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는 민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조소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4: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막

0: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1: 분석과 설명.
0: 준비 자산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여기에 달러 신뢰의 위기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글로벌 금융 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국채의 지위가 무엇 때문에 유지하기 어려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미국 국채 비중이 감소하고 금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우선 금의 가치 평가 효과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 금 가격은 지난 2년간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월 말 한때 온스당 5,600달러의 역사 최고치까지 치솟아 공식 비축금의 환산 가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미국 국채를 줄이고 금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미국 국채의 전 세계 공식 준비자산 총액 비중이 2년 연속 감소해 2023년 말보다 4%포인트

0: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보유 비중은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세계금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금 가격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각국 중앙은행의 금 구매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구매 규모는 863톤에 달했습니다. 이 중 볼스가가 약 100톤의 구매량으로 최대 구매자가 되었고 카자흐스탄, 브라질, 터키 등 신흥 경제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네, 이란 전쟁의 외부 효과가 더욱 뚜렷해짐에 따라 지정학적 위험이 글로벌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경제와 통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잇따라 매도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탁한 미국 국채 규모가 2026년 3월 820억 달러 감소하여 총 가치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달러의 신용이 무엇 때문에 손상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채가 전 세계 공식 준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으로써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이 이를 달러 자산의 안전 프리미엄 하락 신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금융 제재의 도구화가 달러 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외부의 기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 보유를 늘리고 미국 국채 배분을 줄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달러 체계의 위험에 대한 소리 없는 투표인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된 후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동결되고 일부 은행이 국제 금융 체계에서 제외되면서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이 달러 자산의 정치적 위험과 제재 위험을 재평가하고 달러 노출을 신속히 줄이도록 촉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재정 적자 및 부채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것 역시 미국 국채의 매력을 약화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록펠러 자본관리회사 글로벌 투자관리 부문의 거시 전략가인 더그 모리아는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달러와 유로 체계에 보관된 외환 보유고가 실제로 정치적 및 법적 위험의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각국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준비금 관리 이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금은 어떤 단일 국가의 부채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제재 체계의 제약을 덜 받습니다. 때문에 금은 중앙은행의 비축 다각화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리아는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수립이 정치적 개입을 받기 때문에 미국 금융체계와 달러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재정적자와 부채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의 안정성에 의무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여러 불확실성이 시장의 안전자산 수요를 함께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스마트트리 투자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조나단 스타인버그는 최근 몇 년간 금 가격 강세의 주요 구매자는 일반 투자자나 단기 자금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미국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 구매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끝으로 금융 구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석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2026년에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제 금리가 하락하고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더해져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 증가 추세가 단기간 내에 역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통화체계는 과거의 단일 체계에서 금과 각국의 화폐로 구성된 다원적 준비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비록 달러가 공식 준비금, 결제, 무역금융 및 외환시장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체계의 실제 환경이 현저히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긴장 상황,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 보유 확대, 국경 간 결제 기술 대안 등 요인이 글로벌 금융 구조를 더욱 분열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진봉영 연구원은 글로벌 남반구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성장함으로써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지만 달러 지위의 약화는 느리고 굴곡이 많으며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투자관리회사인 반다사는 분석에서 달러가 글로벌 금융구조의 변화 속에서 주요 긴축 통화 지위를 완전히 잃지는 않겠지만 점차 독점 시대를 마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신청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저희 사무실에 혼자 출근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다들 쉬는 날에도 일을 해야 하는 제신세 휴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부득이 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네, 또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또 직장인으로서의 현명한 그런 또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기운 내시고, 네, 이왕 할 거면 조금 즐겁게, 네, 또, 일 빨리 마무리하시고, 네, 갈퇴하시길 바랄게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교육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에 있던 친구가 놀러 왔는데 같이 다니면서 너무 먹어서 제가 살만 쪘네요. 네, 주말에도 또 실컷 먹으러 다녀야 할 계획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뭔가 고향을 떠나 있으면 네, 아무리 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돼도 결론은 뭔가 그 고향의 맛이 네, 또 생각나고 집밥이 더 생각나는 법이죠. 그래요. 네, 그래도 또 친구랑 좋은 추억 만드는 그런 또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함께 네, 또 맛있는

안녕하세요, 피디님. 주말이 벌써 다가왔네요. 저는 주말마다 친구 카페에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도와주는 거지만 거의 앉아서 수다 떠는 편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또 혼자 이제 운영하는, 그런 가게다 하면, 사실 또 적막하고, 네, 또 시간이 잘, 안 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상 같이 또 이렇게, 네, 종일 써주는 것도 친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0: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화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화 코너 오늘 시간에는 첫 순서로 김희자 씨의 우리 말과 우리 아들을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어머니, 밥 잡수세요.
0: 아들애가 나의 옆에 와서 손을 잡으며 주방으로 끄당긴다.
1: 오, 알았어.
0: 나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애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다.
1: 어머니, 맛있습니다.
0: 연이어 건네는 아들애의 표준적인 조선말이다. 나는 맛깔스레 먹어주는 아들애의 모습을 지켜보느라니 흘러간 일들이 눈에 삼삼이 밟혀온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애가 유치원에 다닐 적에 내가 무슨 궁리하고 그랬는지 한쪽반에 붙였다. 이어 소학교, 초중, 줄곧 한쪽반에 다녔다. 아마도 남자애니 앞으로 중국 사회에서 큰일을 하려면 한어를 잘 해야 된다는 부모의 욕심인지도 모르겠다. 간혹 애를 데리고 한족 친구들한테 놀러 가거나 지어 집 부근의 슈퍼 한족 아줌마가
2: 저 아이즈 한유说도 这么好와 我以为 한족 아이즈나
0: 하면서 우리 군이가 조선족인 거 근본 몰랐다는 말을 들을 때면 애들의 언어에 대한 접수력과 유창하고 빈틈없는 한어 발음에 저도 모르게 흡족할 때가 있었다. 헌데 애가 어릴 적에는 그나마 철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점점 크면서 애는 한어로 우리 부부는 조선말로 말하다 나니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오해가 생길 때가 적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울 때면 올리보고 내리보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고

누나한테 물어보고 지어 재미가 없는지 한쪽 구석에서 핸드폰만 뚜지기도 했다. 한 번은 아빠하고 다툼하고 할아버지한테 전화하여 지원받는다는 것이 도무지 소통이 안 돼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단마디 말만 연속 곱씹고 할아버지는 또 전화 한쪽에서 뭐? 뭔 뭐라는 게야? 하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한 장면들에 맞대울 때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나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애가 그래도 조선족인데 자기 민족의 언어를 이렇게 몰라서야. 순간 애한테 조선말을 배워줘야겠다는 의무감이라 할까 강렬히 느꼈다. 그때로부터 방학이면 조선말 교과서를 사가지고 우리말 모음 자음부터 시작하여 쌍받침까지 매일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학습을 견지했다. 그외 신문 같은 것도 갖고 와서는 간단한 보도 같은 거 애한테 반복하여 읽게 했다. 처음에는 발음이 잘 되지 않아 여행을 묘행으로 남산을 난산으로 자꾸 읽어 집 사람들을 웃길 때도 있었다. 나는 애한테 타격이 될까? 군이야, 잘한다. 하며 용기와 배우려는 욕망을 북돋아주는 한편 반복하여 발음 연습을 시켰다. 비록 떠벅떠벅 하면서 읽었어도 끈질긴 노력을 거쳐 기본 보기와 읽기는 그나마 잘 되어가고 있었다. 애가 올해 고중시험을 쳤는데 방학 기간 어떠한 형식으로 애한테 우리말을 가르칠까 고민하던 차 음악에 흥미를 갖고 있는 아들한테 외국에서 오신 성악 선생님을 찾아서 우리말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애를 데리고 왔다지만 한족 학교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는 은근히 근심하는 선생님의 표정이다. 군이 어머니, 군이하고 함께 들어와도 좋습니다. 나는 그러기로 하고 애와 함께 첫 수업에 참가했다. 소파에 깊숙이 앉은 나는 지그시 구리를 지켜보면서 나의 일에만 열중했다. 군이도 일에 몰두하는 엄마의 모습을 곁눈질해 보고는 물으려던 말도 꼴깍 삼키면서 선생님의 강의에 전신을 다해 몰두하고 있었다. 군이 어머니, 군이가 이렇게 말을 다 알아들을 줄 몰랐습니다. 내가 괜한 근심을 했습니다. 발음도 어쩜 이리도 똑똑한가? 선생님은 웃음꽃을 피우며 칭찬을 하신다. 지금은 군이가 우리 민요 아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렁찬 목소리로 십여 수의 우리말 노래를 곧잘 부른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알퐁스 도태의 마지막 수업에서 아멜 선생님의 어떤 민족이든 자기의 언어를 잊어서는 안 된다던 얘기가 불쑥 떠오른다. 이야기는 프랑스가 프로이센에게 정복당하는 시기를 배경으로 프란츠가 공부보다는 뛰어놀기를 좋아하던 차 아멜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에서 자신의 민족 언어를 소홀히에 대한 것을 깊이 후회한다. 마지막 수업에서 프란츠는 식민 지배의 환경 속에서 모국어를 배울 수 없었지만 우리는 지금 중국의 우월한 소수민족 정책 하에서 우리 민족의 글을 마음껏 배우고 쓸수 있다. 모국어는 한 민족의

보면 자식들한테 조금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한어를 많이 중시했던 것도 없지 않나 있는데요. 김희자 씨의 이 글이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경종을 울려주는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황인순 씨의 우리말 꽃 피웁니다. 듣고 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가는 인생 이야기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학 코너 돌아보는 내 인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최용숙 씨의 아버지의 눈물 함께합니다. 1970년 여름의 어느 날 우리 마을에 하왕호로 내려왔던 옥준애가 연길로 돌아가게 된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다. 옥준은 소학교 4학년 때 우리 마을로 이사왔다. 날씬한 몸매에 하얀 얼굴, 모루알같이 까만 눈을 가진 옥준은 얼굴이 이쁜 데다가 옷까지 공주처럼 곱게 입었다. 옥준은 우리 반에 오자마자 남학생들의 눈길을 몽땅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여자애들도 그 애와 놀기 좋아했다. 선생님이 옥주를 나와 한 책상에 앉혔기에 우리는 아주 사이좋게 보냈다. 이런 옥주가 이사를 간다니 몹시 서운했다.

0: 보냈다. 옥주와 친하게 보내던 몇몇 친구들 중 누군가 다음 일요일 연기대 같이 가서 기념사진을 찍자고 발동을 걸었다. 모두 찬동했고 나도 아무 고려 없이 그러자고 대답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칠 후 연길로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온통 기쁨으로 차 넘쳤다. 그런데 집에 가까워지자 걱정이 앞섰다.
1: 돈은 어쩌지? 차비 20전, 사진값 20전, 점심값 10전, 적어도 50전은 있어야 하는데. 아니 아니야, 차비는 무슨, 소학생도 아닌데 이젠 중학생인데.
0: 매일 10리씩 걸어 소학교를 다녔고 이젠 또 매일 15리씩 걸어 공사마을 중학교로 다니는 나에게 연길까지 30리 길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차비 20전 빼면 그럼 30전만 있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1: 그런데 이 돈 30전을 누구와 달라지?
0: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방금까지 넘쳐나던 기쁨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가슴이 침침해 났다. 우리 집은 째지게 가난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식구의 노동력이라고는 아버지와 엄마뿐이어서 1년 수입이 얼마 안 됐다. 거기에 공부하는 학생이 넷이다 보니 매일 여기저기서 필기장 사겠다, 연필 사달라는 소리가 그칠 사이 없었다. 그때마다 한숨 쉬는 엄마를 많이 보아온 나였기에 학교 일도 아니고 친구들과 사진 찍으러 가겠다고 손을 내민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미 친구들과는 가겠다고 약속했으니 이 일을 어쩔까? 다른 애들 같으면 그래도 의대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할 것이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엄마가 계모였던 것이다. 세상 물정 좀 알기 시작해서부터, 다시 말해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은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안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눈치 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물론 우리 엄마는 나를 잘 대해주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낳은 내 아래 두 동생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호되게 꾸짖었지만 전처 자식인 나와 오빠만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와 동화책 속에 나오는 못된 계모들에 비해 더없이 착하고 인자하여 난 참 다행이야 라고 혼자 생각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런 엄마가 어쩐지 두려웠다. 그래서 학교에서 거두는 꼭 필요한 돈만 엄마하고 달라고 했다. 이때 문득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도리모리질했다.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안겨본 기억이 없고 여태껏 아버지와 한번 놀아본 기억도 없다. 어디 그뿐인가? 아버지는 종례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냥 하루 종일 굳은 얼굴로 지냈다. 집에 오셔서 어쩌다 웃는 것은 막내 여동생이 아버지 하고 부르며 달려가 안길 때뿐이다. 나는 그런 아버지와 말하기조차 싫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아버지에게 뭘 해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1: 할 수 없지. 그래도 엄마와 말하자. 엄마가 기분 좋을 때 말하면 줄지도 모르니까.
0: 하지만 저녁에 일밭에서 돌아온 엄마의 기색을 보니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고 피곤기만 명력했다. 하긴 아침 일찍부터 두 벌 논김 매러 나가셨고 돌아올 때에는 돼지풀을 한 주머니 이고 오시지 않았던가. 저녁 식사가 끝나자 나는 여느 때와 달리 눈칫껏 설거지를 도와 나섰다. 설거지를 마치자 엄마는 피곤하시다면서 일찍 자리를 펴고 눕는 것이었다. 내 속은 바질바질 타들어갔다. 후회하기 시작했다. 공연이 친구들과 약속해놓고 이렇게 속탈 줄이야.
1: 내일 학교 가서 친구들과 안 가겠다고 말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숙제도 하지 않은 채 할머니 곁에 누웠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다. 버섯을 한 광줄이 캐오니 할머니가 감자와 함께 놓고 찌개를 끓였는데 온 집 식구들이 매우 좋아했다. 특히 엄마가 제일 맛있게 들던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인지 보들방천을 샅샅이 훑었지만 버섯은커녕 버섯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빈 광조리를 들고 집에 돌아오니 남동생이 도랑물에서 놀다가 하얀 소선대복을 적셔 엄마한테 야단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날 저녁 나는 또 엄마와 연길 가는 일을 말하지 못했다. 온 밤 자지 못하고 끙끙 랭가스만 알았다. 일요일 아침 애들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다. 온 집 식구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밥상 둘에 나누어 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남자들은 윗상에, 여자들은 아랫상에 둥그렇게 앉아 말도 없이 식사했다. 나는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몇 술 뜨다 말고 일어나 뽐뿌가로 가서 물독을 들여다보았다. 물이 얼마 없었다. 나는 뽐뿌를 찾기 시작했다. 아무튼 무슨 일이라도 하고 그들이 밥수를 들고 내 쪽으로 시선을 향했다. 국수? 아직 있어. 바꿔 올 때 아이 됐다. 엄마의 단호한 대답이다. 나는 맥이 딱 풀렸다. 실망한 나머지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뚝 떨구고 뽐뿌에서 손을 떼고 말았다. 왜 연길 가려고? 무슨 일이 있니?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2: 우리 반 억준이가 이사가서 동기들과 사진 찍으러 연길 가자 했습니다.
1: 나는 구세주가 나타난 것 같아 무슨 정신이었던지 얼결에 실토하고 말았다. 이때 아버지는 곧바로 일어서더니 생각 밖으로 벽에 걸려있는 우덧 호주머니에서 돈지갑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 나는 놀란 눈길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걸 가지고 가거라. 아버지가 건네주는 것을 받아보니 불구스레한 50전짜리 지폐 한 장과 넝장짜리 양표 한 장이었다. 나는 너무 기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드릴 생각은 더구나 못했다.
3: 언젠가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될 것을 내가 왜 이걸 몰랐지?
1: 허나 기쁨도 잠깐. 얼른 떠나려고 내가 옷방에 들어가서 미닫이를 닫고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정죽 안에서 벼락치듯 하는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4: 뭐라니 다시 말해봐라. 앞으로도 그냥 그 애만 그렇게 챙겨줍서.
1: 엄마의 앙칼진 목소리였다.
4: 이 애들도 좀 줍서. 왜 그 애만 줌동.
1: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우당탕탕. 뒤이어 무엇이 마구 뒤번져지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웃옷을 다시 주워입고 잽싸게 미닫이를 열었다. 눈앞에 미처 상상도 못할 정경이 확 안겨왔다. 나는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아버지가 두 손으로 엄마의 멱살을 잡아주고 마구 흔들어대는 것이었다.
4: 내가 어쩌다 걔한테 돈을 한번 줬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니?
1: 이렇게 놀려 있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레 발생한 일이라 겁에 지른 동생들이 벽 한켠에 몰려서서 바들바들 떨면서 어쩔 바를 몰라 했다.
2: 아버지, 내 연길 안 가겠었구마. 내 안 가면 되잼도. 제발 엄마는 그러지 맙소.
1: 이 광경을 보고 울먹거리며 겨우 이렇게 말을 마친 나는 아버지에게 받았던 돈과 량표를 구두에 확 내던지고 왕왕 울면서 주저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놓더니 주먹을 쥐고 엄마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이때 오빠가 등을 돌려 엄마를 막아섰다. 주먹은 다행히 오빠의 뒷잔등에 퉁 하고 떨어졌다.
4: 아!
1: 오빠의 비명소리에 아버지는 그만 잡았던 손을 놓고 물러섰다. 할머니는 얼른 엄마를 밀고 옷방에 들어가 미닫이를 닫아버렸다. 오빠는 나를 흘겨보며 아버지를 부엌 마루 쪽으로 당겼다.
3: 지지 잘하다. 오늘은 어째 이래오?
2: 아메, 나도 모르겠었구만. 어째서 그런 말 했는지.

0: Amun di kota aku es terapi saya dah tertindu.
1: Utbang Mida 진어머로 할머니의 타이르는 목소리와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이때 친구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다. 나는 친구들이 집에 들어와 이 광경을 볼까봐 벌떡 일어서 밖으로 뛰어나갔다. 손등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는데 눈물은 어쩐지 그쳐지지 않았다.
2: 너 웬일이야?
1: 눈물 범벅이 된 내 얼굴을 본 옥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급히 물었다.
2: 응? 나? 배 아파. 너와 아파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난다.
1: 다른 애들도 놀란 눈길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손이 걸어오시고 있었다. 내 곁에 가까이 와서 걸음을 멈춘 아버지는 두 손으로 나의 어깨를 붙잡고 측은한 눈길로 한창 바라보셨다. 무슨 말씀을 하실 듯 입술을 실룩거리던 아버지께서는 결국 한마디도 못하셨다. 나는 서러움이 북받쳐 저도 모르게 아부제 라고 부르며 아버지 품에 와락 안겼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내 등을 가볍게 다독이다가 천천히 돌아서셨다. 순간 나는 아버지의 눈가에 뭔가가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저기 바자굽을 지나 고개를 푹 숙이고 맥없이 걸어가는 아버지. 구부정한 아버지의 뒷잔등이 조금씩 들먹이고 있었다. 최영숙 씨의 아버지의 눈물 읽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아팠던 일들이 오늘 날에는 다시금 또 내 인생의 추억으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의 향기의 서윤옥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영혼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침체 속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유지하며 바람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침은 운명의 리듬이며 생명의 율동입니다. 그네의 높이는 일시적

으로 힘을 주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로 매번의 끈기와 매번의 현실적인 노력은 모두 미래를 위한 에너지 축적입니다. 우리는 저조함을 피할 수 없지만 위를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가벼운 한 번의 도약일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저조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번 흔들림은 기운을 모아 준비하는 전조곡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현재이고 날아오르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그네에서 점점 더 높이 흔들리고 점점 더 안정되게 살며 부침 사이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아 자신만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네, 김문유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초가집의 온돌방.

인생에는 세 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받아들임, 변화, 놓아줌. 받아들일 수 없으면 변화하고 변화할 수 없으면 놓아줍니다. 삶은 모두 성장이며 성장이 곧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이 비어 초라함을 느끼는 궁색함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를 얻을 교만함을 이해하고 우물한 개구리의 근시안적인 시야를 상상하고 허세 부리는 자의 외곽내요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무지, 편견, 허영심, 교만, 열등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지 않고요. 어둠에 의지하지 않고 속지 않으며 자신을 낮추거나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이 어느 단계의 계단까지 왔든 계단 위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내려다보고 계단 아래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스스로 만족하고 고개를 들면 열등감을 느끼지만 오직 평온한 시선으로 볼 때만 비로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러러보지도 내려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생의 높은 산과 긴 강을 지나가길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태평가.

저는 최근에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그가 말하길 찍고 싶으면 찍고 찍고 싶으면 찍으세요. 10년 후에는 아무리 좋은 카메라와 기술로도 지금의 당신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잘 몰라도 상관없지만 생활을 기록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잘 찍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때가 아쉬운 겁니다. 네, 사진의 의미는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데 있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사진들은 찍을 때는 별로라고 느꼈는데요. 네, 추억을 되짚어 볼 때 깊은 감회가 느껴지고 당시의 전경이 떠올라서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회상하며 감정의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대작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어머님들보다 우리 아버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에이, 그 사진을 찍어선 뭐해? 다 늙어 빠졌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지금을 찍어두는 게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사진을 찍는다기보다는요, 생활을 기록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네, 김향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무지개 인생.

당신이 점점 더 뛰어날수록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사실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요. 단지 다른 주파수에 있고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네,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걸어가는 길이 더 넓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네 단어, 성실, 인내, 감사. 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을 바꾸고, 인내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간직합니다. 삶에 보상이 있다면 먼저 노력하십시오. 좋은 운은 모두 자신의 노력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철석 가수의 고향역 듣겠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8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장전지능전략의 정치적 방향을 잘 틀어주고 농촌토지 집체소유자의 성격을 견지하며 신형의 집체경제를 발전시켜 공동부유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향촌 당 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잘 발휘시키고 향촌 당 조직 건설을 잘해나가고 지도부 건설을 강화해 가난한 마을을 훌륭한 당지부가 이끌어 국면을 타게 해나가고 부유한 마을은 훌륭한 당지부가 이끌어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재지능은 향촌지능의 토대입니다. 향촌 인재사업 체제와 기재를 혁신해 향촌에 있는 인재의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보다 많은 도시 인재들을 향촌으로 영입해 혁신하고 창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향촌지능 전략 실시 과정에 다음과 같은 관계를 잘 처리하는 데 주의를 둘러야 합니다. 첫째,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향촌지능 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인 만큼 향촌 건설의 법칙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운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시종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질적 수준을 중요시하고 태연하고 차분하게 건설해야 하며 단계적 과업에 초점을 맞춰 돌파구를 제대로 찾아내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한 건 한 건 착실하게 한 해 한 해 꾸준하게 끊임없이 추진해 작은 성과를 거듭 달성함으로써 큰 성과를 이뤄내야 합니다. 충분한 내력사적 인내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를 미리 염두에 두고 향촌지능 전략을 실시해 나가야 하며 규모와 속도만을 추구하거나 바람을 일으키는 식으로 운동을 벌리는 것을 반드시 삼가하고 구분기를 걷거나 호떡 뒤집기를 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하향식 설계와 기층 모색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당중앙에서 향촌지능의 하향식 설계를 명확히 내놓은 이상 각지에서는 구체화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현재 실정에 부합되는 실시 방안을 내와야 합니다. 마을 계획을 편성할 때는 성진 계획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며 모든 마을에 똑같은 계획을 적용해서는 더구나 안 됩니다. 향촌의 사회성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마을의 실정에 맞게 정밀하게 계획을 편성함으로써 각자 특색을 띤 현대판의 부춘산 거도를 그려야 합니다. 억만 농민의 주체적 역할과 창발 정신을 발휘시키고 그들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동원하는 한편 기층의 실천과 창조를 잘 총화해 하향식 설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것과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는 것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사상을 한층 더 해방시키고 새로운 단계의 농촌 개혁을 추진합니다.

있네요. 농업과 농촌 발전의 심층적인 모순에 집각해 농민과 토지의 관계, 농민과 집체의 관계, 농민과 시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농촌 재산권의 명료화, 농촌 요소의 시장화, 농업 지원의 효율화, 향촌 관리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조직화 정도를 제고하고 향촌 지능의 내적 동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시장 수요에 따라 농업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해 농업의 종합적 효과성과 경쟁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농촌의 혁신 환경과 창업 환경을 최적화하고 농촌 경제를 자유로 활성화시키며 향촌 발전의 신성장 엔진을 육성해야 합니다. 계획에 의한 유도, 정책적 지원, 시장 감독 관리, 법치 보장 등 면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농촌 개혁은 일조 일석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통을 겪거나 지어낸 일부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 문제에서 큰 편차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농촌 개혁을 어떻게 진행하든 간에 농촌 토지 지체 소유를 무너뜨린다거나 경작지 면적을 줄인다거나 식량 생산 능력을 약화시킨다거나 농민의 利益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이 최저선을 반드시 고수해야 하며 이 문제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넷째, 대중의 획득감을 증강하는 것과 발전 단계에 부응하는 것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농민 대중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리잉 문제를 둘러싸고 농촌 발전과 민생면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서둘러 보강해 억만 농민들이 실제적인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보다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 수지 상황과 집체 경제 실력, 대중 감당 능력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투자 규모, 자금 조달 경로, 부채 수준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단계적 목표 임무와 사업 중점을 합리하게 설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장기 효과 기세를 구축해야 합니다. 능력이 닿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발전 단계를 초월하거나 실제 목표를 리탈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형식주의와 이미지 공정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아이에게는 어디를 가도 함께하는 애착 탐요가 하나 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사용했던 것인데 아이가 울다가도 그 담요를 덮어주면 금방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이가 날 무렵에는 담요 모서리를 잘근잘근 씹으며 잇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만지고 씹고를 하도 많이 한 탓에 한때 보드랍던 담요는 이제 트실트실해졌습니다. 너무 낡아 보여서 새 담요를 사줬지만 아이는 새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낡은 담요만 고집했죠. 조금 더 크면 애착이 사라지려나 했는데 예전에는 온몸을 덮을 수 있었던 담요가 이제는 배 밖에 덮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훌쩍 컸음에도 여전히 아이에게는 트실트실한 그 담요가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트실트실하다입니다. 바탕이나 가장자리가 매끈하지 않고 매우 거칠고 사납게 트거나 보풀이 나왔다는 뜻으로 옷이나 천, 가죽, 가구 등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거칠게 갈라지고 보풀이 일어난 상태를 트실트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이의 트실트실한 담요를 보며 언젠간 이걸 버려야겠다고 중얼거렸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 보드랍던 담요가 다 트실트실해졌구나. 정이 많이 들어서 못 버리나 보다. 애가 엄마 닮아 물건에 정이 깊구나.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저 역시 아이와 똑같이 정든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책장을 열어보면 학창시절 교과서는 물론이고 중학교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쓰던 필기책이 그대로 간직돼 있습니다. 옷장에는 대학 시절 입었던 옷몇 벌도 있는데 하도 입어서 소매 부분이 트실트실해졌지만 버리자니 너무 아까웠습니다. 몇 년째 입지도 않은 채왜 간직하는 걸까 생각해 보았더니 아마 이 옷을 입었던 그 시절, 그때가 그리워서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트실트실하게 낡은 물건이 있으십니까? 오래 입은 옷의 소매, 매일 쓰는 수건의 가장자리, 오래된 가방의 표면 등 모두 트실트실해질 수 있죠. 그런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물건을 보면 이 옷은 너무 트실트실해서 못 입겠다. 수건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방송국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이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껐다 켜기와 계속 켜놓기, 어느 쪽이 전기가 더 많이 들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에어컨은 사용하기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집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전제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어컨을 여러 해째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배우면 돈이 절약되는 에어컨 사용법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하루에 에어컨을 여러 번 켰다 껐다 하는데 더우면 잠깐 켰다가 시원해지면 서둘러 꺼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켰다 껐다 하는 것이 과연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네, 중국 재랭학회 과학보급부 주임 고급 공정사 리진호는 에어컨을 자주 켜는 것이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소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어컨 가동 단계의 에너지 소모는 매우 높습니다. 재가동 횟수가 많아지면 총 에너지 소모가 에어컨이 계속 켜져 있는 경우에 에너지 소모를 초과하게 됩니다. 또한 에어컨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대비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외에 에어컨을 자주 껐다 켰다 하면 압축기가 손상돼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전기를 절약하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은 실내외 열 교환을 최대한 줄이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전원을 차단하며 수면 모드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인버터 에어컨, 한으로 뺀 빈 쿵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과 전기 절약 비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어컨 제습 모드에서도 냉방이 가능하며 사용 시 더욱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럼 제습 모드를 사용하면 정말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에어컨 사용 시 시원하면서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네, 화동사범대학 물리전자과학학원 공정사 최로는 여름철 에어컨을 켜는 절전 비결을 공유했습니다. 남방의 삼복 날씨는 덥고 습해 에어컨의 제습 모드를 켜면 실내 습도를 45에서 65%로 유지할 수 있어 재표면의 편안함을 높이고 인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실내 초기 온도가 높으면 먼저 냉각 모드를 켜고 실내 온도가 낮아진 후 제습 모드로 변경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습 및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방의 대부분 도시는 여름에 실내는 덥지만 습하지 않아 냉각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기온이 비교적 높은 날, 예를 들어 섭씨 40도의 고온 날씨에서 제습 모드를 켜면 전력을 절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력 소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온도가 너무 느리게 내려가면 편안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달걀 매일 먹기, 그리고 어쩌다 먹기. 어느 쪽이 더 건강할까요? 네, 달걀을 둘러싼 논쟁이 적지 않습니다. 달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개씩 먹지만 일부 사람들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서 만질 수치 조절에도 유익한 레시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걀의 높은 콜레스테롤 함량은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인체 내 콜레스테롤 70%가 자체 합성에서 오며 음식에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인체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비교적 지능적인 조절 기제를 가지고 있는 바, 콜레스테롤 섭취가 증가하면 체내에서 합성되는 콜레스테롤이 적절하게 감소합니다. 다시 말해서 달걀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더라도 인체의 혈중지질 대사 능력이 정상이라면 이만큼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해도 혈중지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한 차례 대형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달걀 하나를 섭취하면 심혈관 질병과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한 차례 연구에서는 하루에 3개 이내의 달걀을 섭취하면 3에서 6세 사이는 아동의 눈과 시각 기능 발달에 결정적 시기입니다. 가 태어난 아이는 안구가 작고 안축이 짧아 원시 상태가 정상이며 이를 흔히 원시정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에서 15세가 돼서야 원시에서 정시로 발달합니다. 장시간의 근거리 사용은 아이의 안축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게 하고 원시정립이 너무 일찍, 너무 빨리 소모돼 근시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다음, 시각 피로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합니다. 화면에 계속 초점을 맞추면 모양체 근경련, 조절 기능 이상으로 가성 근시 및 시각 피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는 화면을 주시할 때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고 눈물 증발이 많아져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잦은 눈 깜빡임, 눈 비비기, 빛을 피하거나 눈을 가늘게 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시 및 립체 시각 발달을 저해하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장시간 전자기기에 집중하면 아이가 실제로 복잡한 시각 환경을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어 공간 탐색 능력 발달과 두 눈의 협응 기능 성장을 저해하고 사시나 약시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취미를 키우고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우고 동심을 유지하면서 성장해 그들이 근심 걱정 없고 행복하며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해야 합니다. 연하소아교를 찾은 호가복은 교정 환경을 살피고 어학예술과 로동미학 실천 과정을 참관했으며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이 학습에서 진보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추구했습니다. 학교 교수 성사에서 호가복은 학교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의 수립 교육 사업을 전개한 정황을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천여 년의 길고 긴 문명 발전 과정에서 우리나라 여러 민족은 공동으로 조국의 광활한 강토를 개척했고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를 공동으로 창조했으며 휘황한 중국 역사를 공동으로 엮었고 찬란한 중화 문화를 공동으로 육성했으며 위대한 민족 정신을 공동으로 키워냈습니다. 전주 각급 학교에서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새로운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통성 증진이라는 방향을 긴밀히 둘러싸고 사상 정치 수업의 정신 고취, 인재 육성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광활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에서 여러 민족 인민은 모두 하나의 공동한 터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화민족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인이며 모두 하나의 공동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이 유아 시기 학생 시대부터 올바른 역사관, 민족관, 국가관, 문화관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교육 인도해 어릴 때부터 당당하고 영광스러우며 자부심이 있는 중국인이 되려는 뜻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년 아동은 조국의 미래이자 중화민족의 희망입니다. 소년 아동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운영하는 것은 당위와 정부에 밀어버릴 수 없는 책임입니다. 전주 각급 당위 정부에서는 소년 아동과 소선대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을 깊이 관철하고 당과 국가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견지하며 소년 아동에 대한 지식 전수, 능력 培养, 가치관 형성 등 제반 사업을 통괄적으로 들어주어 조국의 미래와 민족의 희망을 잘 교육하고 키워내야 합니다. 각급 각종 학교에서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단단히 다잡아 교수 내용을 1층 풍부히 하버리고 모든 문제를 성실히 인정하고 전적으로 수용하며 엄격하고 실질적으로 조사 및 정돈을 추진하여 모든 일에 응답이 있고 모든 과제에 실행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아는 즉시 시정하고 신속히 조사하여 신속히 시정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군중이 강하게 반응하는 연기 오염, 소음 피해,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문제에 집중하여 진정성과 단호함을 가지고 조사 및 정돈을 전개하고 정돈이 완료되지 않으면 종결 처리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손을 놓지 않으며 문제의 발생 및 확산을 단호히 차단해야 합니다. 사건 통제 및 감량 전문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전 지역 조사 근원 관리를 견지하며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정보 조사의 전면 피복과 문제 상황의 완전한 파악을 실현하고 조사된 모든 문제에 대해 항목별로 문제 명세서를 작성하여 작은 위험이 큰 문제로 개별 문제가 공통 문제로 번지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여러 측면으로 확대 적용하고 전시에서 동일한 유형의 문제 및 같은 분야의 위험 요소에 대한 조사를 전개하여 하나의 문제를 시정하면 하나의 분야가 규범화되고 한 가지 유형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책임 사슬을 더욱 견고히 하고 직무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하며 업무 요구 사항을 더욱 세밀하게 시달하여 모든 정돈 임무가 책임지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 과정에 걸친 조정, 전 사슬 지도, 전방위적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반 국면을 돌보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긴밀히 협력하며 협력하여 반력하고 감독과 책임 추궁을 강화하여 강력한 감독으로 정돈의 효과를 거두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시급 관련 지도 일꾼, 시 직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 각진, 가도 주요 책임 동지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6월 3일 우리시에서는 홍수방지 사업회를 소집하여 주안과 성 주요 홍수방지 사업 포치 요구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현재 형체를 분석 및 판단했으며 최근 사업을 배치하여 홍수방지 안전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기상 부문의 올해 장마철 기후 추세와 강우 및 수위 예측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응급 부문의 홍수 방지 구조 사업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청취했으며 수리, 자연자원, 도시관리 행정 집법 부문의 홍수 방지 준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홍수방지 사업은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에 직결되고 경제 사회 발전 전반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 바 반드시 지켜야 할 최저선 사업입니다. 전시 각 부문은 정치적 입장을 높이고 현재 홍수방지 사업의 복잡성과 시급성을 명확히 인식하며 안일한 생각, 요행 심리, 경험주의를 단호히 배제하고 홍수방지 및 대비 사업을 철저히 하여 홍수방지 사업의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점 분야와 취약 단계에 집중하여 각종 예방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감증 및 예보를 강화하고 강우량 수

0: 우위 홍수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며 갑작스런 강한 대류성 일기예보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저수지, 하천, 지질재해 위험 지점에 대한 실시간 감측을 강화하여 수위 변화와 지질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며 예보 정보 발표 기재를 정돈하여 조기 발견, 조기 예보, 조기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 점검을 심화하고 발견된 문제의 위험 요소에 대해 명세서를 작성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시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저수지, 제방, 하천, 둑등 수리 시설에 대한 순찰 및 위험 점검을 강화하고 소형 저수지 위험 구간, 취약 둑 구간에 대한 순찰 빈도를 늘려 위험을 발견하면 신속히 보고하고 과감히 처리해야 합니다. 도시 배수 침수 방지 시설을 전면 점검하고 배수관과 빗물 맨홀을 적시에 준설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 저지대, 지하 주차장, 지하 차도, 낡은 소구역 등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한 방비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모래 해낼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층층이 책임을 다지며 상급이 하급을 잡고 각 계층이 시달하는 사업 구도를 형성하여 홍수 방지 사업 제반 임무가 빈틈없이 시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시에서 전반을 둘러보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각자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싸워 정보 공유, 자원 공유, 행동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홍수 방지 기간 지도 간부의 현장 지휘 근무와 24시간 당직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고 당직 사업의 직책을 세분화하여 홍수 관련 명령 전달의 지연, 위험 상황 보고의 지연, 비상 대응의 지연이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5월 30일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은 49기 인민정부 제56차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과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상과 행동을 당좌의 형세에 대한 과학적 판단과 결책 포치에 통일시키고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발전을 모색하는 정치적 책임감과 사업에 대한 긴박함을 더욱 강화하며 대상 건설, 투자 유치, 문화 관광 소비 등에 지속적으로 집중해 15차 5개년 계획의 좋은 출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단점을 정밀하게 보완하며 취약점을 강화하고 질과 효율을 높이며 기업의 요구 반영 경로를 원활화하고 기업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아 기업의 어렵고 급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앙 생태 환경 보호 독살 반영 문제 정돈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조치를 과학적으로 제정하며 완료 시한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 효과 기재를 보완하며 전반을 둘러보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해 제반 정돈 임무가 모두 시달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0: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족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중국 전통 명절 이야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만에 관해서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만은 24절기의 8번째 절기인데요.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 남북의 기온 차이가 작아지고 대부분 지역은 정식으로 여름에 접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비가 자주 내리고 강우량이 비교적 많아지는 곳입니다. 북방지구의 여름 성숙 농작

우린 밀 등은 곡식 알맹이가 속이 차오르겠지만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는 않았답니다. 남방지구에서는 소만의 밭에 물을 가득 채워야만이 밭이 말라서 갈라지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소만 시간은 언제가 될까요? 바로 5월 20에서 21일 혹은 22일 좌우가 됩니다. 태양의 위치는 환경 60도 일대고요.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들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민들레가 왕성하게 자라는데 사람들은 민들레를 캐서 먹기도 하겠지요. 민들레는 우리나라 옛 사람들이 가장 일찍 먹은 들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맛은 조금 쓰긴 하겠지만 소염하고 열을 치는 작용이 있어서 습하고 더운 계절에 먹기도 좋습니다. 민들레 외에도 기름, 큰꽃 사철쑥도 먹을 수 있는데요. 들나무를 캐는 것은 아주 재미나는 일이겠지요. 친구들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들레가 우석우석 성장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 그늘지고 서늘한 것을 좋아하는 부드러운 식물들은 태양의 직사를 받아서 시들거나 소만이 되면 성장한 누에가 실을 토해서 고치를 틀어서 자신을 꽁꽁 둘러싸기도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누에는 번데기가 되겠지요. 10일에서 15일 뒤 번데기는 꼬치를 찍고 나와서 누에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수컷 누에나비와 암컷 누에나비가 짝짓기를 하면 암컷 누에나비는 또다시 산란을 한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잠신에게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전하는 데 의하면 소만날은 잠신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방직업이 극히 발달한 강소, 절강 일대에는 소만날에 잠신에게 제를 지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누에실은 누에가 고치에서 실을 뽑아 얻어짐으로 관계 시설이 날따라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오래된 수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차신에게 제를 지내는 사람들도 차츰차츰 드물어지고 또 수차는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건열풍은 건조하면 더운 바람을 말하는데요. 이 소만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은데 일단 습도가 낮고 바람 속도가 빠르면 쉽게 건열풍이 형성됩니다. 건열풍이 불면 밀의 열기가 빨리 상승하면서 밀 알이 마르거나 지어는 밀이 말라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진작 건열풍에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건열풍이 불 때에는 제때에 밀에 물을 주고 초목회물 그리고 생장제를 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열풍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답니다. 네,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과 바른 대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꿈, 희망, 사랑 띄워드립니다.

적도 희생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레저리 꼭 필요하겠지요. 친구하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틀림없이 미운 감정이 생겨나서 우정도 깨지고 맙니다. 생각해보세요. 친한 친구라 해서 남 앞에서 무안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고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고 또 신체 약점을 놀려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시 우정이 깨지고 심하면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친구 사이에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지 못한데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어떤 사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속히 연락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레이입니다. 서로 허물없이 별명을 부를 정도로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별명을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듣기 싫어하는 별명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일부러 부르면서 친구를 골려주고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치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친구라도 아침이면 안녕 하고 아침 인사를 하고 또 헤어질 때면 잘가 내일 또 보자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바른 대의랍니다. 친구 사이에 물건을 빌렸을 경우도 미안하지만 고무 좀 써도 되겠니? 하는 식으로 간청의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줄 때는 고맙다, 잘 썼다 하는 식으로 감사의 뜻을 꼭 전해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왕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참 많이 들어보았겠지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한 친구를 따돌려서 바보로 만드는 짓을 말하는데요. 친구를 왕따로 만드는 것처럼 비열한 짓은 없습니다. 친구를 왕따로 만들면 왕따한 친구는 어쩌면 평생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심할 때에는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친구를 왕따시키는 일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고 친구의 우정에 금이 가지 않도록 상대방을 친절하고 더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친구들 여기서 꼭 명심할 거 있는데요. 이 친구, 저 친구를 차별하지 말고 모든 친구를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친구의 약점과 허물을 둘추지 말고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친구의 흉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참된 친구라면 기쁜 일에는 축하를 보내고 슬픈 일에는 위로를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친구들 오늘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친구 사이의 레절도 또 알려드렸고요. 24절기 가운데 소만에 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네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꽃편지 함께 듣겠습니다.

0: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지역 방위 장비 및 기술 협력에서 적극적으로 방위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무기 수출 제한 완화와 이른바 반격 능력의 개발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낸다고 인정했습니다. 베르디카 오타마는 일본의 이런 조치들은 역사적 갈등을 다시 격화시키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비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 유소프 이사 동남아시아 연구소의 아시안 연구센터 고문인 최승국은 일본이 방위 예산과 국방산업 활동에 대한 자기 제약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외부에서는 일본이 전후 평화 발전 방향에서 점차 벗어나 다시 군국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일본 수상 다카이지 사나에가 새로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구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 림건 대변인은 정제 기자회견에서 국가 간 교류가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진영 대립을 부추기고 소집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동 비전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는 민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0: 따르면 2020년 말까지 금이 전 세계 공식 준비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증가함으로써 미국 국채를 제치고 세계 공식 준비금 최대 자산이 되었습니다. 미국 국채의 비중은 2024년 말에 25%에서 22%로 감소하면서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국채가 제1준비자산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여기에 달러 신뢰의 위기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글로벌 금융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국채의 지위가 무엇 때문에 유지하기 어려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미국 국채 비중이 감소하고 금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우선 금의 가치평가 효과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제 금 가격은 지난 2년간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월 말 한때 온스당 5,600달러의 역사 최고치까지 치솟아 공식 비축금의 환산 가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 구매 규모는 863톤에 달했습니다. 이 중 볼스가가 약 100톤의 구매량으로 최대 구매자가 되었고 카자흐스탄, 브라질, 터키 등 신흥 경제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네, 이란 전쟁의 외부 효과가 더욱 뚜렷해짐에 따라 지정학적 위험이 글로벌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경제와 통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잇따라 매도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탁한 미국 국채 규모가 2026년 3월 820억 달러 감소하여 총 가치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달러의 신용이 무엇 때문에 손상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채가 전 세계 공식 준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으로써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이 이를 달러 자산의 안전 프리미엄 하락 신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확장, 통화 정책의 정치화 위험 및 금융 제재의 도구화가 달러 체계의 안정성에 대한 외부의 기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 보유를 늘리고 미국 국채 배분을 줄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달러 체계의 위험에 대한 소리 없는 투표인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된 후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동결되고 일부 은행이 국제 금융 체계에서 제외되면서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이 달러 자산의 정치적 위험과 제재 위험을 재평가하고 달러 노출을 신속히 줄이도록 촉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재정 적자 및 부채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것 역시 미국 국채의 매력을 약화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록펠러 자본관리회사 글로벌 투자관리 부문의 거시 전략가인 더그 모리아는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달러와 유로 체계에 보관된 외환 보유고가 실제로 내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재정 적자와 부채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여러 불확실성이 시장의 안전자산 수요를 함께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스마트트리 투자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조나단 스타인버그는 최근 몇 년간 금 가격 강세의 주요 구매자는 일반 투자자나 단기 자금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미국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 구매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끝으로 금융 구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석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2026년에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제 금리가 하락하고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더해져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 증가 추세가 단기간 내에 역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 각국의 화폐로 구성된 다원적 준비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비록 달러가 공식 준비금, 결제, 무역금융 및 외환시장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체계의 실제 환경이 현저히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 긴장 상황,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 보유 확대, 국경 간 결제 기술 대안 등 요인이 글로벌 금융 구조를 더욱 분열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진봉영 연구원은 글로벌 남방구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성장함으로써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지만 달러 지위의 약화는 느리고 굴곡이 많으며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투자관리회사인 반다사는 분석에서 달러가 글로벌 금융구조의 변화 속에서 주요 긴축 통화 지위를 완전히 잃지는 않겠지만 점차 독점 시대를 마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양로 문제는 더 이상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독거로인의 증가, 네, 의료비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프로에서는 종국 태평생명보험위원회사의 박교화 보험설계사를 모시고 현재 양로 문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여유로운 노년의 삶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알아보는 좋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2: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중국 태평생명보험위원회사 네, 박려화 보험설계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양로 문제를 처음 실감하는 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네, 박려화 씨는 언제부터 이 부모님과 자신의 노후와 또 양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는지 무언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4: 예, 있습니다.
0: 네.
4: 제가 그 2003년도에 대학교를 네. 졸업하고 그리고 이 여기 연변에 저기 그 화룡시에 조직부에 아주 좋은 자리가 있는 것을 마다하고 그리고 심천으로 제가 이렇게 덤볼라에 내려갔었습니다.
1: 심수로.
0: 네.
4: 근데 그때 갔었을 때는 친구가 예전에 거기에서 가이드를 한다고 해서 따라가기는 갔었는데 정말 가니까 참 막막했습니다. 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이 그 집에서 하루에 막 열대 번씩 전화 온다 말입니다. 아직도 기회 있으니까 오라고.
1: 네.
4: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1: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4: 예, 고민이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경제 경영 관리를 전공하다 보니까 어쨌든 돈 버는 데에 관심이 많게 되어서
1: 네.
4: 그 전시회에서 통역하는 일을 제일 처음에 했었습니다.
1: 네.
4: 근데 그때 하루에 막 1,200원씩 막 벌게 된 겁니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니까.
1: 네.
4: 그때는 돈 버는 재미가 대단히 쏠쏠했습니다.
1: 네.
4: 너무 많이 막 버니까 또 쓰는 돈도 너무 많이 나가게 됐더라.
1: 아.
4: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막 그 막 청춘을 불태우면서
1: 네.
4: 돈 버는 일에 열중을 했었는데 1년, 2년 지나도 주머니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1: 네. 네.
4: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하루는 저한테 전화해서 아이 되겠다고 그냥 월급날이 딱 되면 집에다가 4,000원씩 딱딱 보내라고 칼명을 내리신 겁니다.
0: 네.
4: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한테다가 4,000원

0: 보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
1: 아,
0: 돈을
1: 어머니가
0: 어머니가
1: 관리해 주셨네요.
0: 예,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 돈을 다
2: 아,
0: 관리했었습니다.
2: 네.
0: 예, 근데 엄마가 자식이 이제 하나 아니니까 또 동생을 케어하느라고 예, 한국을 가게 됐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제 돈을 관리할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그때 마침 그 심수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네 부모님이 집에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서 그 언니도 영 열심히 해서 모으고 살았지만 신촌에서 집한 채도 마련하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아, 우리 이제 늙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1: 겨우 걱정을 하셨네요.
0: 예.
1: 네.
0: 그래서 저는 2013년부터 제가 이렇게 그때는 보험을 하지 않았지만 보험하는 분이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1: 관리도 해주시고
0: 예.
1: 했으니까 그 다음엔 또 본인절로도 어떻게 뭐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0: 예, 그래도
1: 나이가
0: 쓴 게가 더
1: 들고 하다
0: 많습니다.
1: 보니까. 네.
2: 네.
1: 자, 그래요. 이렇게 부모님이 연세가 들수록 자녀 마음속 걱정도 함께 커진다고 하는데, 요즘 가장 크게 고민되는 부분은 어떤 점입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가장 속상하거나 답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0: 그이 로인들이 연세가 있으면 점점 애로 변한다는 이 말을
1: 네.
0: 요즘에는 특히 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절실하게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1: 네.
0: 엄마 아버지가 고집이 너무 세서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방식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누구한테나 다 좋은 것 같은데 이두 분이 너무 고집이 세서 그래서 이두 분이 생각을 돌려놓기가 참 이렇게 힘들더라 말입니다. 특히 아플 때 아파서 다리 한쪽 다리를 질질 끊는데도 병원을 아무리 가자도 아예 간단 말입니다. 병원 가게 되면 혹시 죽는 것처럼 다시는 병원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억지로 다리 아파도 이렇게 어쩔뚝거리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참고 그리고 막 화내서 병원 아예 가면 그래 뭐 이제 이렇게 그뭐 이제 아프면 다시 날 찾아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그 위협의 공갈에 막 했을 때 그랬을 때 겨우 병원 갔는데 그때 가서도 의사를 딱 봤을 때, 그, 뭐니까, 이렇게 막 쩔룩거리면서, 이제는 보호소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의 막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사 문진을 할 때도 예전에 막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상업보험은 그 많은 얘기를 다 하면 그 처리가 좀 이렇게 어렵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 데서 엄청 이렇게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오전 좀 이렇게, 뭐, 20살, 30살인 자식도 아닌데, 이제는 50번은 자식인데, 좀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 그렇죠.
0: 예, 그런 면에서 애납니다.
2: 특히 이제 연변의 같은 경우에는 자식분들이 가까이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2: 그런 분들도 혹시 이 양로 쪽에 대해서 상담을 하십니까?
0: 그런 분들이, 부모님이 양로 걱정은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자신이 그 양로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2: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0: 예,
2: 또,
0: 더 걱정을. 조선족들이 보니까 영 효심이 영 지극합니다.
2: 그렇죠.
0: 예,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손에서 그 자란 분들이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집에 남아있는 독거로인에 대한 이런 관심사는 영 없습니다. 예,
2: 그래요.
0: 맞습니다. 예.
2: 그래요. 예전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이 노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자녀를 중심으로 한이 부양 방식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혹시 부모님을 모시면서 어떤 면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셨습니까?
0: 그애 교육에 관해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제일 많이 이렇게 그 부담을 그 느꼈습니다. 이 우리 어머니는 예전에 부자 집의 아가씨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확고하게 견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영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우리한테는 지금 도움이 아예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기가 영 씨씨해가지고 양보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예, 특히 나는 나한테는 엄청 엄격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1: 네.
0: 진짜

0: 시험을 제 기억으로는 수학교 6학년이 됐어도 뭐든 그러니까 복과까지도 95점 아래를 맞게 되면 무릎을 꿇고 빗강달로 막 이렇게 신다리를 맞아서 골뱀이 진 적이 영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내 딸한테는 무한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자비하단 말입니다. 이렇다 하지 말라 해도 된다 일찍 자라 이런 거.
1: 어머님이 그렇게 하세요,
0: 예, 우리 엄마
1: 지금.
0: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내한테 하는 대로 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 항상 그럽니다. 딸을 공부 많이 시켜놓으니까 아무 쓸데도 없더라. 그러면서
1: 네.
0: 예, 놀아라, 놀아라. 그냥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일찍 자,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건강이랑 이런 게더 중요한 거를 본인이 이제 조금씩 알게 된것 같습니다. 예, 막 싸울 때
1: 그렇군요.
0: 욕만 씁니다.
1: 육아 문제에 대해서 또 살짝 갈등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 시대에 따라서 양로 관념과 노후 생활에 대한 그 기대도 참 많이 빨리 또 전별을 해야 할것 같네요. 네, 안락한 노년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까?
0: 돈이죠.
1: 돈이죠.
0: 일단은. 먼저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돈 벌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꼭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어서 우리만 먹여 살린 게 아니라 본인들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 그럼요.
0: 본인들이 또 그때 당시 생활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벌었던 거고, 아이는 곁불에 그냥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찾아온 책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뭐 욕먹을 수도 있겠는데 자기네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거지, 우리를 생각하면서 아이 지금 우리처럼 애를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쉬웠던 점을 자식에게 강요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8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출생한 분들은 이 심리 문제가 많은 분들이 엄청 이렇게 많습니다. 위세대에서 남겨온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또 육아를 해야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안락한 노년 생활을 즐기자면 먼저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돈에 맞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집에서 양로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1: 그렇죠.
0: 90%에 10명에서 9명은 다뭐 광장에 가서 춤이나 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 집 주위에서 한족 분들은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사는 분들이 꽤나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보니까 이래 층차가 좀 이래 있는 분들이 이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고 모자람도 깔끔하게 쓰고 세탁 장갑을 끼고 이렇게 그 빈병살이랑 주술라 다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생활이 이렇게 그 어려운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분들도 제 생각에는 가능하게 자식들한테서 뭐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인하고 로인이 같이 생활하는 이런 그 가정도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그런 분들 물론 퇴직금이 이렇게 많으니까 걸어 다닐 때는 괜찮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양로 시설을 선택하는 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서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좋은 양로 자원도 같이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2: 그래요. 현재 자신의 이 노후 준비 수준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주변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이 본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0: 그 얘기하면 막 자랑 같은데. 저는 2013년부터 3년짜리 연금을 총 18개 샀습니다. 만 원씩 산 것도 있고, 10만 원씩 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이렇게 산게 1년에 20만씩, 10년 200만 내는 거를 샀었는데, 그때, 태평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태평에 양로서치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다낸 상태이고, 이제 저는 55살 이제 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예전에 제가 살

0: 때는 16개라는데 지금은 67개 됐습니다. 이 67개 그 양로서 취해 가서 석달 전에 미리 신청만 하면 저는
1: 네.
0: 제가 원하는 곳에 가서 양로를 할수 있게 돈하고 자원을 다 이래 준비를 했습니다. 예.
2: 네.
0: 그리고 그 돈은 뭐 제가 혼자 쓸것 같았는데 지금은 우리 딸한테 이제 또 자연스럽게 넘겨주게 된 거고,
1: 네.
0: 이 보험의 돈이 많은 분들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험의 돈이 원자 단위 위력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냥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되면 보험의 돈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예,
2: 네.
0: 그래서 저는 제 노후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네.
0: 예, 제 주변에서는 아직 노후를 얘기하면 난 그냥 사내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친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런 친구들 보게 되면 쪼들린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매달마다 다 돈을 써버리거나 이런 생활을 하고 이래 있습니다. 근데, 산에 가서 살게 되면 아플 때도 그 얼마 전에 그거를 다시 다 이래 분해하고 이래
2: 네.
0: 나눴습니다. 예,
2: 아.
0: 그거는, 처음에는 자기네들도 부모님을 모시려고 거기다가
2: 네.
0: 보내자고 졌는데, 어느 부모님도 거기에 가겠다는 부모님이 없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분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수리랑 해야 되니까.
1: 네.
0: 그래서, 그 언니네들이 자기네가 내 식구, 아니, 그러니까 내 집이 같이 가서 살게 되는데 이견이 맞지 않는 그 경우가 이래 많았었고,
1: 네.
0: 그 중에서 사고로 한 분이 그 남편이 세상을
2: 네.
0: 떠났단 말입니다.
2: 네.
0: 예. 그래, 이런, 원인으로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노후 자원을 준비하는 거를 좀, 저처럼 이런, 상담을 할수 있는 사람한테서
2: 네.
0: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렇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네. 자, 이 주머니가 또 두둑해야 마음도 든든하다고 양로 문제를 거론하면서 경제 기초를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퇴직금이나 저축 같은 경제적 준비가 충분해야 양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0: 예, 맞습니다.
2: 네.
0: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 미리 준비해라고, 일찍이 준비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네 가지 쓰다장후가 여기에 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내 수입이 그냥 한 달에 만 원이면 거기에서 4천 원은 무조건 움직이지 않는 돈이 돼야 하고, 그중에서도 2천 원은 생활비로 쓰고, 2천 원은 의료비로 이렇게 쓰고, 계속 돈은 따로따로 이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따로따로 관리하면서 충분히 누적이 되게 소리 관리를 하는 방법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양로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거고, 또 저희가 원하는 양로 방식은 저희 자식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1: 그렇죠.
0: 예, 요즘 우리 또래는 다 양로원 가는데 어떤 양로원에 가는가 이게 중요하지, 예, 어느 그 양로원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를 이제는 토론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양로원을 가도 너는 어느 도시에 가라, 너는 어느 도시에 가라, 이래서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놀자, 이런 얘기랑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연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외지에 나가서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안도든지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이 한국에서 보낸 돈을 30만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보험회사에 적금할라 이렇게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아들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그 30만에 보태서 거의 50만이라는 그큰 돈을 들고 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다리도 절뚝거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사자면 살수 있는 보험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 아들은 또 한국에서 그 불법 체류로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바람에 돈을 어떻게 은행으로밖에 할수 없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분들이 돈을 관리하는 거는 뭐 이렇게 사기당할 위험도 크고 그리고

0: 사람들은 그냥 뭉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돈들이 많으니까 이 전적으로 러인분들한테 돈을 맡겨두지 마시고 이 지금은 지도가 엄청 많습니다. 본인이 그냥 위챗을 다운하든지 아니면 그 지푸바오를 다운하든지 다운해도 몸은 외국에 있지만 중국에 있는 양로보험이랑 중국에 있는 이런 상업보험이랑 충분하게 그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여행을 이렇게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러년 생활은 그 부모님들이 생활이니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러인분들한테. 예.
1: 그래요.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0: 예.
1: 중국 러인의 90%가 자택 양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택 양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거죠. 중국말로 예, 金窝银窝不如自己的老窝라는 얘기가 이렇게 그 있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90%가 다 이렇게 집에서 그 양로를 하기 때문에 엄청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됐는데 4일 만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연변 사실은 아니지만 그 할아버지가 그래도 요강통이 옆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요강통을 가지고 밑에 층을 막 두드려서 그래서 4일 만에 이렇게 발견을 해서 경찰이 이렇게 그 집문을 따고 이래 들어갔을 때그 할아버지가 하는 첫 마디가 물을 주십시오였습니다. 4일 동안 물한 모금도
2: 갈증이.
0: 마시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러인들이 폐활량이 좋지 않아서 물은 몇 모금 마셔도 끊었다 마셨다 끊었다 마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물그 矿泉水 한 병사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굴뚝굴뚝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래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그 사고랑 이런 거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사고가 생겼을 때 러인분들은 자기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양로를 할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래 생겼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도 보면 금액은 좀 비싸요. 예, 총그 금액이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영변에서 꽤나 괜찮은 주택을 하나 사는 거랑 이렇게 비슷한데, 요 돈은 그냥 나중에 내가 이렇게 뭐 하늘나라 갔다 해도 요 돈은 자식한테 그냥 물려줄 수 있는 요런 돈이고, 예, 그리고 요 금액이 마련됐을 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총네 가지입니다. 진황도에 그리고 장춘에 그리고 위해에 그리고 청도에 이렇게 네 가지 양로서치를 내가 선택해서 가서 거기에서 살수 있는 이런 그 조건이 먼저 부여가 됩니다. 예, 그리고 총 30가지가 되는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먼저 이런 전자 제품 시계를 차게 됩니다. 그러면 요 시계에서 비상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서 아버지나 엄마가 이렇게 10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을 때 저래 바로 자식한테 연락이 가서 10분 내로 반영이 돼서 구급할 수 있는 이런 그 서비스가 이래 뒤에 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조선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남병원을 왜 가기 좋아하는가 했더니 한남병원에 조선족 의사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남병원을 많이 가더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을 다니자면 저도 몇달 아이가 어느 과가 어딘지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가 이래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이래 1대1로 다 제공을 하고 이런 서비스가 총 30년을 해드린단 말입니다. 예, 물론 뒤에 한 3년 뒤에부터는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하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모를 쓰는 돈보다 내가 전문 간호인을 쓰는 돈보다는 엄청 저렴하게 이런 서비스를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 만약에 사셨고 그리고 내 수중에 그것도 보험 아닌 은행에 뭐한 30만, 60만 이런 돈이 있다면 이거를 선택하는 게 엄청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1: 그래요. 로인들이 자녀가 큰 도시에 살고 있어도 막상 함께 살러 가는 것은 망설이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또 로인들이 자택 양로를 원하지만 자녀로서 걱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택 양로를 선택했을 때 가장 불안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자택 양로는 자택 양로를 선택 안 했을 때 불안한 요소겠죠. 자기들로 만약에 자택 양로를 선택했으면 그러면 먼저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아주 고독하겠죠. 이거는 뭐 로인이 아니더라도 저도 제가 심천에 6년 동안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금요일이 되면 입을 딱 닫고 말을 안 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이틀을 48시간 이상을 유지하다가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 겨우 이렇게 말을 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를 봐도 우리 아버지 아침에 우리 7시 반에 나오면 저녁에 8시쯤에 들어가는데 온 하루 혼자 계신단 말입니다. 엄마는 한국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엄청 적적 하실 거란
2: 괴롭죠.
0: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자체가 이 그런 그 뭡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2: 과묵하세요?
0: 그런 성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심심하면 누구한테 막 전화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근데 하루 입 이래 뚝 닫고 있다가 저녁에 우리 퇴근을 하게 되면 왔냐 이 말이 그냥 첫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본인들이 엄청 고독할 겁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독하게 되면 건강도 아마 이렇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심장이랑 이런 데서 사람이 흥분을 하고 이래 정서가 좀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할 때도 이래 있어야 그래야
2: 건강에도 유도할
0: 건강에도
2: 텐데.
0: 도움이 될것 같은데 너무 그냥 잔잔한 물처럼 이렇게 고독하고 우울하고 이래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 건강에는 안 좋은 거고.
0: 그리고 뭐할줄 아는 게 점점 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전기세라면 물세라면 지금 혼자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할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할줄 모르고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게 되면 몇천 원씩 주면서 보모를 이래 청해야 되는데 그런 보모들이 뭐 경험이 간호사 경험이 있는 이런 보모들이 아니고 그냥 의식주만 책임지는 이런 보모들이라면 그러면 뭐 이래 재활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돈만 낭비하는 것 같고 이런 문제에서 또 돈도 깨지고 건강도 깨지는 것 같습니다.
2: 자, 그래서 이 현재 방문 간호, 식사 배달, 병원 동행 같은 그 서비스들이 자택 양로를 돕고 있더라고요. 자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먼저는 요즘에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AI로.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이렇게 뚝 내려오면서 그냥 사람은 얼굴은 저를 바꿨는데 원래는 다른 사람이었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가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리고 내이그 집의 열쇠를 어디다가 이래 두겠으니까 문 두드려서 내가 이렇게 소식이 없게 되면 그러면 그 문을 따고 들어와서 이렇게 내 핸드폰으로 내 자식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영상이었는데 근데 그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엄청 많이 이렇게 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엄청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2: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0: 그런 거
2: 문제점이
0: 했던 것
2: 많죠.
0: 같고 그래서 이런 방문 서비스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방문 서비스.
0: 수시로 가서 확인하는 이런 방문 서비스.
1: 그렇죠. 독거로인이 또 많아짐에 따라 혼자 지내는 것보다 양로시설에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양로원을 선택하는 것이 불효처럼 느껴지는 사회 분위기도 일부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이 양로원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0: 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양로원이 예전의 유치원처럼 많아질 거라고

0: 생각합니다.
1: 네.
2: 그럴 것 같습니다.
0: 예.
2: 자, 이 효도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에 그 양로 준비는 어떻게 해야만 유비 문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젊었을 때부터 차곡차곡 준비하는 게
2: 네.
0: 중요합니다.
2: 그렇죠.
0: 물론 그 제가 오늘 여기 나올 때도 사실은 그 듣는 분이 러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제 생각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20살 때부터 양로를 준비하게 되면 그러면 뭐 월 500이나 월 1000이나 이런 돈으로도 뭐 앞으로 이렇게 60살이 됐을 때 몇십만 원이라는 거금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지만
2: 네.
0: 근데 너무 늦게 제 나이도 좀 늦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40대 됐을 때는 딱 그냥 눈 딱 감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리고 내가 노후에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서 산다고 했을 때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혼자 몸을 책임지는 것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회에 대한 책임도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그렇죠.
1: 네. 네, 오늘 소은세상 프로에서는 중국 태평 생명보험요한 회사의 박려화 보험 설계사를 모시고 또 로년에 또 네, 준비하는 또 그런 얘기를 양로 문제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2: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좋은 세상에서 또 따뜻한 목소리로 오랜 시간 청취자분들과 함께 오신 네, 김설아 선생님께서 퇴직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 방송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청취자들의 사연 대신 선생님 자신의 행복한 이야기로 하루하루 엮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동안의 또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날에 웃음과 건강이 넘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 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2: 감사합니다. 네. 네, 20여 년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즐거웠습니다. 네,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 모두 저희 연길 종합 방송 더 많이 애청해 주시고 지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1: 네. 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김설아,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제8차 집체학습을 주재하면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장전지능전략의 정치적 방향을 잘 틀어주고 농촌토지 집체소유자의 성격을 견지하며 신형의 집체경제를 발전시켜 공동부유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향촌 당 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잘 발휘시키고 향촌 당 조직 건설을 잘해나가고 지도부 건설을 강화해 가난한 마을을 훌륭한 당지부가 이끌어 국면을 타개해 나가고 부유한 마을은 훌륭한 당지부가 이끌어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재지능은 향촌지능의 토대입니다. 향촌 인재사업 체제와 기재를 혁신해 향촌에 있는 인재의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보다 많은 도시 인재들을 향촌으로 영입해 혁신하고 창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향촌지능 전략 실시 과정에 다음과 같은 관계를 잘 처리하는 데 주의를 둘러야 합니다. 첫째,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향촌지능 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인 만큼 향촌 건설의 법칙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운 후에 추진해야 합니다. 시종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질적 수준을 중요시하고 태연하고 차분하게 건설해야 하며 단계적 과업에 초점을 맞춰 돌파구를 제대로 찾아내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한 건 한 건 착실하게 한 해 한 해 꾸준하게 끊임없이 추진해 작은 성과를 거듭 달성함으로써 큰 성과를 이뤄내야 합니다. 충분한 내력사적 인내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를 미리 염두에 두고 향촌지능 전략을 실시해 나가야 하며 규모와 속도만을 추구하거나 바람을 일으키는 식으로 운동을 벌리는 것을 반드시 삼가하고 구분기를 걷거나 호떡 뒤집기를 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하향식 설계와 기층 모색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당중앙에서 향촌지능의 하향식 설계를 명확히 내놓은 이상 각지에서는 구체화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현재 실정에 부합되는 실시 방안을 내와야 합니다. 마을 계획을 편성할 때는 성진 계획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며 모든 마을에 똑같은 계획을 적용해서는 더구나 안 됩니다. 향촌의 사회성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마을의 실정에 맞게 정밀하게 계획을 편성함으로써 각자 특색을 띤 현대판의 부춘산 거도를 그려야 합니다. 억만 농민의 주체적 역할과 창발 정신을 발휘시키고 그들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동원하는 한편 기층의 실천과 창조를 잘 총화해 하향식 설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것과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는 것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사상을 한층 더 해방시키고 새로운 단계의 농촌 개혁을 추진하며 농업과 농촌 발전의 심층적인 모순에 집각해 농민과 토지의 관계, 농민과 집체의 관계, 농민과 시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농촌 재산권의 명료화, 농촌 요소의 시장화, 농업 지원의 효율화, 향촌 관리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조직화 정도를 제고하고 향촌지능의 내적 동력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시장 수요에 따라 농업의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화해 농업의 종합적 효과성과 경쟁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농촌의 혁신 환경과 창업 환경을 최적화하고 농촌 경제를 자율화 활성화시키며 향촌 발전의 신성장 엔진을 육성해야 합니다. 계획에 의한 유도, 정책적 지원, 시장 감독관리, 법치 보장 등 면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농촌 개혁은 일조 일석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통을 겪거나 지어낸 일부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 문제에서 큰 편차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농촌개혁을 어떻게 진행하든 간에 농촌 토지 지체 소유를 무너뜨린다거나 경작지 면적을 줄인다거나 식량 생산 능력을 약화시킨다거나 농민의 리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이 최저선을 반드시 고수해야 하며 이 문제에서 치명적인 오유를 보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넷째, 대중의 획득감을 증강하는 것과 발전 단계에 부응하는 것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농민 대중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둘러싸고 농촌 발전과 민생면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서둘러 보강해 억만 농민들이 실제적인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보다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 이번 주에는 태옥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의 강이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두만강 거슬러서 그림 같은 700리길, 선봉령 깊은 산속 터널 지나 찾은 백산, 친구된 손님들과 얼싸안고 돌아가니 민송도 너울너울 백도라지 춤을 추네. 고향의 강이여 기쁨 싣고 흘러흘러라. 산과 물 이어지듯 우리 인연 영원하라.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심은 운명의 리듬이며 생명의 율동입니다. 그네의 높이는 일시적으로 힘을 주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삶 또한 마찬가지로 매번의 끈기와 매번의 현실적인 노력은 모두 미래를 위한 에너지 축적입니다. 우리는 저조함을 피할 수 없지만 위를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고요. 가벼운 한 번의 도약일지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저조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번 흔들림은 기운을 모아 준비하는 전조곡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현재이고 날아오르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그네에서 점점 더 높이 흔들리고 점점 더 안정되게 살며 부침 사이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아 자신만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항상 세월이 길어서 뭘 해도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시간이야말로 가장 냉정한 심판자라는 것을.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과 일들은 결국 아쉬움으로 변한다는 걸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결국 잊혀지고 맙니다. 사람은 시간에 정말 무력하지만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의 자취를 선명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 과거의 나 자신,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변해버린 어린 시절 같은 것들요. 사진을 찍는 것은 지금의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그 방문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당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반복해서 보지 않아요. 70세의 당신 자신만이 그럴 뿐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사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가능한 많이 삶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순간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당신이 점점 더 뛰어날수록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사실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요. 단지 다른 주파수에 있고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네,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你的养生滴吧。
1: 每一秒都精彩 FM 91.4 延吉送

0: 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纵横海 FM 91.4延吉综合广播。
1: Production， 力宏向你

0: Mix 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 91.4，延吉送。

被我深深的爱过，后来是朋友讲给我，那天聊起我们，他这样

那固执的自我，把沉默当作了